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가운데 개선 행진곡 오라 승리자들이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절마다 선물이 하나씩 있다면 여름은 긴 하루를 선물해주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선선한 공기, 또 늦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밝은 하늘. 그래서 여름에는 같은 하루도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여유롭게 느껴질 때가 있죠. 더위 때문에 여름을 피하고만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아침과 저녁은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에도 산책하기 좋고요. 오늘도 여름이 주는 긴 하루를 천천히 아낌없이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로베르트 슈만의 연가곡집 디지털 입의 시인의 사랑 가운데 12번째 곡 들었습니다. Am Leuchtenden Sommermorgen, 맑게 갠 여름 아침에라는 곡이었고요. 테너 프리츠 분델리히의 노래와 후베르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5776번님인데요. 방송 프로그램 제목이 너무 좋아요. 누가 이 나이에 아름다운 당신에게 하며 멋진 음악을 선물하겠어요. 매일 행복한 아침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럼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제가 매일매일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만 들으시면 아름다운 당신이 되시는 거죠. 자, 이어지는 거군요. 아, 비트리오 몬티의 차르다시 아주 신나는 집시 음악 듣겠습니다. 처음엔 조금 뭔가 멜로디가 좀 우수에 잠긴 또 애환이 있는 듯하지만 또 점점 아주 흥겨운 리듬으로 이어지는 곡이죠.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그레고리 노울즈가 주연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몬티의 차르다시 보내드렸습니다.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그레고리 노울즈가 주연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원경봉 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오랜만에 아름다운 당신에게 출석 체크를 확인해보니 2696이라고 나와있네요. 아마 몇 년 전에 매일 열심히 출석부에 도장 찍은 흔적이죠. 다시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도장 찍으러 3000은 찍어야겠죠 하셨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오셨군요. 3000 금방 찍으시겠는데요. 2696 힘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매일 오세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존 레논을 들을 때마다 바나나를 깐다. 그것도 그냥 까지 않는다. 껍질을 아주 느릿느릿 벗긴다. 속도를 조절하려 애쓴 적은 없고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손이 그 순서를 기억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이메

사진을 틀어둔 채 바나나를 깠고 그 장면이 유독 또렷하게 남았다. 식탁에 앉아 껍질을 벗기고 있던 자세, 손끝에 걸리던 미묘한 저항,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느린 피아노 소리까지. 그날의 장면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어서 쉽게 흘려보낼 수가 없었다. 그 이후로 비슷한 장면이 몇 번 반복됐다. 노래를 틀고 부엌을 지나가다 말고 바나나가 놓인 곳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일.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우연은 어느 순간부터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유를 붙이기 전에 이미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점심도 아니고 간식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한 오후 4시 10분쯤. 책상 위에는 다 식은 커피가 남아있고 창밖에 비친 하루 중 가장 애매한 각도로 기울어 있다. 별다른 목적 없이 자리를 옮기고 잠시 뒤 손에 바나나가 쥐어진다. 거의 동시에 이매진이 흐른다. 무엇 때문에 존 레논이고 왜 하필 바나나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언제나 중간에서 멈춘다. 어릴 적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존 레논의 얼굴과 아무 말 없이 건네봤던 과일의 촉감이 어디선가 느슨하게 연결되었을 수도 있고, 자취방에서 혼자 먹던 바나나와 벽 너머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겹쳐졌을 수도 있다. 정확한 장면은 떠오르지 않는다. 대신 이 둘이 이미 같은 서랍에 들어있다는 감각만 남아있다. 존 레논의 솔로곡들은 대체로 서두르지 않는다. 이매진도 마찬가지다. 곡이 시작되면 방 안의 공기가 약간 무거워지고 소리와 소리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다. 바나나 껍질을 벗기는 손놀림도 그 틈에 맞춰 움직인다. 보컬이 첫 소절을 지나갈 즈음이면 껍질은 바닥에 내려앉고 나는 한 입을 베어문다. 일부러 맞춘 적은 없지만 대체로 그 지점이 중첩된다. 바나나는 특별한 맛을 가진 과일이 아니다. 지나치게 달지도 않고 씹을수록 새로운 감각이 생기지도 않는다. 존 레논의 목소리도 그렇다. 과장되지 않고 감정을 밀어붙이지 않는다. 그 둘이 겹쳐질 때 괜히 힘주고 있던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게 된다. 살다 보면 이런 장면들이 생긴다. 설명하지 않아도 계속 이어지는 조합들. 반복되다 보니 하나의 형식처럼 굳어버린 순간들. 내게는 존 레논의 음악과 바나나가 그렇다. 하루 종일 바빠 정신이 없었고 노래도 바나나도 없던 날도 많다. 그런 날이면 일을 마친 뒤 집에 돌아와 노래를 틀고 자연스럽게 바나나 쪽으로 손을 뻗는다. 곡은 중간부터 흘러나와도 괜찮다. 바나나가 지나치게 익어도 괜찮다. 그런 건 모두 상관없다. 껍질을 벗기고 몇 입을 먹는 동안 하루가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존 레논의 노래로 이매진 보내드렸습니다. 뭐 팝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이죠. 자,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리테일 전략가이자 저술가 이용준의 책 존 레논을 생각할 때 나는 바나나를 깐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존 레논의 이매진과 바나나 어울리나요? 뭐 그런 것도 같고요. 이 저자 글을 읽으면서 묘하게 또 이렇게 설득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흥미로운 건 저자분도 왜 존 레논과 바나나인지는 모른다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살면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습관을 또 갖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음악과 커피 한 잔, 아니면 어떤 뭐 향기와 풍경, 아니면 어떤 계절과 음식, 이렇게 뭔가 처음에 어떤 의도를 가진 건 아니었는데 어떤 순간이 반복되다가 몸이 먼저 기억하고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는 그런 습관. 그런 작은 의식들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만의 이매진과 바나나 같은 그런 순간이 또 잠시나마 마음을 쉬게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멜라킴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항상 영혼의 질 좋은 양식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 고향을 그리며 텃밭을 가꿔요. 고추, 미나리, 깻잎, 채송화가 한창입니다 하셨어요. 이야, 어디실까요? 서울 한복판에서 야 이런 텃밭을 갖고 계시는 것도 참 특별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운데 남몰래 흘리는 눈물 우나 프루티발 라그리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리아의 초상에서 이 오페라를 한번 제대로 깊게 공부를 해서 이 곡이 그냥 슬픈 곡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의 노래 그리고 이블리노 피도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쇼팽의 왈츠 전곡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제 들으셨던 1번 왈츠가 젊은 쇼팽의 우아하고 귀족적인 무도회를 보여줬다면 오늘 만나실 2번 왈츠는 정말 제목 그대로 화려한 왈츠입니다. 여기서 이 브릴리안트는 단순히 빠르고 화려하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피아노의 눈부신 기교와 반짝이는 음색 그리고 또 이 무도회의 화사한 분위기까지 함께 담고 있는 그런 말이죠. 이 곡은 1830년대 파리에서 쇼팽이 가장 큰 명성을 얻기 시작하던 시기에 완성됐습니다. OP34에 3개의 왈츠가 들어있는데요. 정말 이 왈츠를 대표하는 걸작들입니다. 자, 이 곡을 누구의 연주로 들려드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워낙에 유명한 곡이고 많은 피아니스트 연주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오늘은 예프게니 키신의 라이브 음원으로 골라봤습니다. 아주 힘찬 도입부가 인상적인 연주인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쇼팽의 왈츠 전곡 듣기. 오늘은 두 번째 왈츠 A플랫 장조 오프 34일 화려한 왈츠 발스 브릴리언트 보내드렸습니다. 예프게니 키신의 라이브 연주 음원이었습니다. 민트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커피 마시며 음악 듣고 있는데 감동이에요. 음악도 여유롭게 들으면 마음에 힐링이 되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럼요. 음악은 같은 음악을 들어도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또는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한 귀로 듣는 것 또는 완전히 집중해서 경청하는 것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들거든요. 같은 음악을 그래서 여러 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자, 이어지는 곡은요. 영화 라스트라다 길 가운데 젤소미나의 테마 보내드릴게요. 이 곡을 모리스 앙드레의 트럼펫 그리고 프랑스와 로베가 주연하는 스테판 카이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영화 라스트라다 길 가운데 제일소미나의 테마를 모리스 상드의 트럼펫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더하기 하면
1: 하하이.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6: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는 사라 브라이트만과 호세 카레라스의 듀엣으로 아미고스 파라 샘플의 영원한 친구 보내드립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절레미뇨, 새야새야 파랑새야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현대 큐밍
2: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3: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3: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7: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9: 네.
8: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9: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8: 맥스 안 터져요.
10: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8: 맥스 안 터져요.
11: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2: 유동 골뱅이,
1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4: 영월이래요.
1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4: 영월이래요.
1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15: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 찾아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의 리사이트리얼입니다. 김동현은 만 19세의 나이로 2019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3위에 오른 실력파 연주자죠. 피아니스트 다우만츠 리에핀스와 함께 멘델손, 그리그, 코언골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등을 연주합니다. 7월 1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송안훈 지휘의 군포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세계적인 하피스트 미르암 슈레더의 협연으로 최우정 작곡의 보허자 리사운즈,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4번 등을 들려줍니다. 7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입니다. 차세대 클래식 주역들을 만날 수 있는 무대, 영 오디세이 베토벤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원민, 진영훈, 윤혜원과 피아니스트 박영성이 함께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5번 봄, 6번 그리고 7번 영웅을 함께 연주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와 음악으로 이루어지는 부천시립합창단 공연에 초대합니다. 지휘 김선아, 사회 임석헌,

임지원의 카혼 연주로 박문희의 그대 있음에, 대중가요 제주도 푸른 밤, 마법의 성 등을 들려주죠.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옹 망각 보내드렸습니다. 일 가르델리노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7396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목감천 만보 걷기를 해

햇살 퍼지기 전에 걷고 샤워하고 아침 먹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음악이 흘러 제 방이 고급 레스토랑 안 부럽습니다. 이번에 오셨어요. 아, 또 음악 틀어놓고 식사하시면은 좋죠. 클래식 음악이 아주 여러모로 좋습니다. 분위기 메이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이삭 알베니스의 스페인 모음곡 작품 47 가운데 세 번째 곡 세비야 보내드릴게요. 밀로시 카라다글리치의 기타 연주로 함께합니다.

알베니스의 스페인 모음곡 오프 47 가운데 세 번째 곡 세비야를 밀로시 카라다글리치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세종댁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임신한 우리 아들 부부도 방송 들어서 너무 좋아요. 태교로 추천했거든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또 어머니 말씀 잘 듣나 봐요. 사실 태교로 이만한 게 없죠. 네. 건강하게 순산하실 때까지 꼭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육아도 함께 하시면 좋고요. 이어지는 곡은 슈베르트의 극부수막 로자문데 가운데 간주곡 3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죠.

시베르트의 극부수 음악 로자문데 가운데 간주곡 3번을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도담맘님이 보내오신 사연인데요. 우리 도담이 교육시키면 서울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력 엄청나게 좋아요. 물고기를 보면서 노는데 2시간 이상 놀아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야, 물고기를 2시간 동안 들여다보는 집중력 정말 대단한데요. 그래요. 그 집중력으로 공부하면 정말 잘하겠어요. 그래도 또 계속 한 군데 보고 있으면 몸도 또 뛰어놀 수 있게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겠네요. 아유, 고생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칼 라이네케의 플루트 소나타 디장조 운디네 가운데 3악장 안단테 트란킬로 보내드릴게요. 제임스 콜레이의 플루트 그리고 펠립 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칼 라이네케의 플루트소나타 D장조 운디네 물의 여정 가운데 3악장 안단테 트란퀼로 보내드렸고요.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초이베님 사연인데요. 당조 고추를 추천합니다. 당을 조절한다고 해서 당조 고추, 강원대학교에서 연구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연두색이고 달짝한 맛이 납니다. 보내오셨어요. 오,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당조 고추. 당을 조절하는, 그리고 고추는 여러 가지로 정말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방 분해도 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깃집에서 이렇게 풋고추 나면 꼭 여러 개 먹습니다.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나저나 안 매운 고추 잘 고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못 하겠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요거 먹어봐 그러면 진짜 안 매운 고추 잘 고르는, 참 아주 특별한 능력이에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이 오겠지 아스프리메라 끼야마스 보내드립니다.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입니다.

아스프리메라케 아마스,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이 오겠지.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호랑이님 사연인데요. 항상 나는 왜 이리 마음이 공허할까요? 나이 탓일까? 그래도 최고의 선물은 아름다운 당신에게 음악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공허한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만히 앉아 생각하다 보면 공허합니다. 인생이 허무하고요. 그렇지만 또 재미있는 요소들, 행복한 요소들, 또 나를 위로하는 요소들 찾아가면서 사는 게 인생이죠. 음악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좋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공허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산책도 좀 하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음악으로 친구 되어드릴게요. 존 필드의 녹턴 5번 B플랫 장조, 존 오커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아주 따뜻한 음악입니다.

존 필드의 녹턴 5번 B플랫 장조를 존 오코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작곡가도 연주자도 모두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존 필드와 존 오코너. 마당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 사연인데요. 오랜만에 내가 원하는 아침을 보내고 있어요. 토스트 만들고 커피 내리고 과일도 조금.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며 이 아침을 느긋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아침인데요. 토스트 만들고 커피 내리면서 과일도 좀 썰고 예쁜 아침상 차려서 음악과 함께 우아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맛이하는 브렉퍼스트 멋집니다. 그 아침상에 잘 어울리는 음식이 된다. 음악 보내드릴게요. 드볼작의 집시 노래 가운데 네 번째 곡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참 아름다운 멜로디죠.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이 노래하고요.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9: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1: 올바른 품질하면?
12: 올품.
11: 올품하면?
12: 올바른 품질.
1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2: 올바른 품질.
13: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의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4: 오늘 마지막 곡은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단조 오프스 23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에 몰토 마에스터조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 준비했습니다. 마르타 아르헤치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9: 홈픽
8: 홈픽
1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2: 그때도 지금도 피엔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인데요. 어떻게 오늘 점심 메뉴는 뜨끈한 삼계탕일까요? 저녁에 가족들 든든히 먹일 생각에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삼계탕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성미가 급한 분들 중엔 어제 이미 드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제 점심 무렵 삼계탕집 앞을 지나는데 와, 어찌나 줄이 길던지요. 올 초복은 더위도 더위지만 밤새 비바람이 어찌나 거세던지요. 또 비 피해는 없으신지 걱정도 됩니다. 그러고 보면 삼복 더위를 든든히 날 가장 큰 힘은 이런저런 보양식보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 따뜻한 안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초복 핑계 삼아 오랜만에 친구에게 안부 전해도 좋고요. 실한 닭다리 하나 뚝 떼어서 제일 고마운 사람 그릇에 얹어줘도 좋겠고요. 저도 이 시간 초록의 쉼표 하나 더해드려 봅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시네마 천국 중에서 노스텔지어 앤 루킹 포 유 들으셨어요. 올해도 역시나 삼복더위 시작부터 쉽지 않았죠? 한편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걱정이었고요. 한편에서는 열대야와 찜통 더위로 고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점심에 삼계탕 드시나요? 왜 이런 날은 구내 식당에도 삼계탕 메뉴 나온다면서요? 기대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어요. 이왕이면 맛 좋았으면 좋겠다. 그쵸? 생크림님,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 메뉴 삼계탕입니다. 그러네. 맛나게 먹고 올여름 건강하게 보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꼭이요. 또박이님, 저희 어머니도 아침에 삼계탕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아,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삼계탕 참 좋다. 그쵸? 같이 맛나게 드시고, 또 어르신분들은 여름 이겨내는 게 더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잘 돌아봐 가며 여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복 삼계탕은 제가 못 드려도 치킨 세트는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또 이것만으로는 또 아쉬우니까 더우니까 시원한 수박 주스도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은 무얼 준비해 주시면 되냐면요. 초복 맞아서 안부 인사 나누면서 체험 같이 듣자 영화 음악도 공유해 주세요. 공유 방법 이제 익숙하시죠? 레인보우 앱 켜시면 카톡 모양 보이실 거예요. 그걸 꼭 누르면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친구와 함께 듣겠습니까? 라는 창이 떠요. 다시 확인 버튼. 그러면 우리가 평소 쓰는 카톡 친구 채팅창 나오거든요. 거기서 공유하고 싶은 친구나 단톡방 정해서 나누시면 끝. 채용 같이 듣기. 간단한 초복 안부 인사와 함께 공유하시고 샵 9390으로 인증샷 보내주세요. 방송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초복맞이 치킨 세트, 시원한 수박 주스 골고루 나눠드릴게요.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이것도 선물 받게 되면 그 분들께 보내줘도 엄청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소식 듣고 왔어요 하면 양쪽으로도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그것도 참 좋은 정보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이니까요.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도 보내주세요.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시고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조각.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앞서 들은 곡은 영화 엘비라 마디간의 아름다우면서도 가슴 시린 마지막을 장식한 곡이죠.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그 하둥이 엄마님 닫지마이 영화에도 나왔던 음악 오늘 같은 날에 함께 듣기 좋을 것 같아서 신청해 봅니다. 네 하셨는데 닫지마이와 마리의 닫지마와리와 마리의 러브테마였다고. 네 검색해보니까 닫지마와리 악인이요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가 제목이네요. 스티브 바라카세 레인보우 브릿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진짜 웃게 만드는데 0850님 사진 그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귀엽네요.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반사적으로 CBS 어플 틀어놓고 하루 시작하는 애청자입니다. 프로그램이 다 너무 좋아서 우열을 가리기 어렵지만 최강님은 오랜 팬이기도 해서 정이 한 움큼 더 가는 듯해요. 오늘은 운동도 잠시 멈추고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혼자 사는 큰딸에게 공유해봅니다. 하면서 캡처 사진 봤는데요. 그 따님 그 이름 있고 네. 뭐 혜원이는 많을 테니까 이름 말할게요. 혜원 오늘 초복인데 점심에 삼계탕 먹나? 엄마도 좋은 음악 들으면서 삼계탕 먹고 싶다. 그리고 밑에 메시지 하나 더. 이거 공유하고 캡처해서 보내주면 닭 준대.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7285님 이분은 다른 분이죠. 딸에게 들으라고 공유합니다. 이쁜 딸 하트가 무려 3개로 저장하셨고요. 어제 톡 보내셨나 봐요. 내일 토종탁 딱 삼계탕 해줄게. 공유까지 해주시고 엄마의 진한 사랑이 느껴지네요. 3183님 우리 아이들은 학교 급식으로 닭다리 삼계탕과 닭죽이 나오더라고요. 남편도 회사 구내식당에서 잘 챙겨 먹겠죠? 그래서 저는 팥빙수를 포장해 왔습니다. 에어컨 약하게 틀고 요거 먹으면서 체험 들으니 이곳이 피서지네요. 부모님께는 따뜻한 안부 전화 드려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참 시원하게 따뜻하네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쁜 토끼님, 저녁 메뉴 삼계탕 준비하고 있어요. 아, 삼계탕 먹고 싶네요. 저야말로. 2648님, 오늘이 초복인 줄 모르고 강된장에 호박잎 쪄놨는데 너무 소소하네요. 최고인데요. 맛있겠다. 네, 아름다운 여인님, 우리 부부는 부산 밀면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강인님과 함께 해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한두 분 더 소개해드릴게요. 3532님은 5자매 방에 공유해 주셨어요. 5자매. 아까 몇 분이지? 그 몇백 분한테 공유하셨다고 하신 분도 계신데 이러다가 친구 끊기는 거 아닐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네, 잘 챙겨가면서 네. 친한 사람께는 메시지도 꼭 얹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랑을 느끼길 하는 마음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네. 나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모두 후보이시고요. 받을 분들은 마지막에 정리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About a Boy 중에서 로버타 플레이의 Killing Me Soft

서리님, 와우, 릴리슈슈의 모든 것 OST 그 시절로 소환되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그 곡을 미츠키가 다시 불렀더라고요. 애프터향 중에서 미츠키의 글라이드 들으셨습니다. 도토리님 좋아하시나 봐요. 미츠키라고 외치셨네요. 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트랜스포머 플레어의 베이비 컴백이었습니다. 네. 키무루룽님. 아이디가 키무루룽이에요. 저처럼 몸에 좋은 음식 싫어하는 사람은 뭘로 몸보신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 약오르네요. 네. 몸보신 해드리고 싶은데, 와, 저러면 정말 어떻게 하나? 네. 그래도 개 중에 좋은 음식 좀 챙겨 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음식 좀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뭐예요? 두근두근님. 네, 비죠? 결혼했어? 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네, 비가 거의 그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7362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시흥에 있는 구내식당입니다. 초복이라 반개탕 점심 준비하며 영화 음악 잘 듣고 있어요. 오시는 손님들마다 노래 좋다며 칭찬 꼭 하시네요 하셨습니다. 네, 채영은 부심 느껴져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주 문화 선물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대작 오디세이 개봉을 앞두고 그 감동을 책으로 먼저 만나보시라고 오디세이아 책 선물 드립니다. 원전의 숨결은 살리면서 읽기 쉽게 번역했어요. 새창출판사가 드리는 오디세이아 모두 20분께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오디세이 본인 성함 주소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또 내가 듣는 라디오도 알리고 선물도 받아가는 공유 이벤트도 함께하고 있죠. 초복이기도 해서 삼복 더위 잘 나시라고 치킨 세트랑 수박 주스랑 드리고 있는데 공유 방법 다시 살짝 빠르게 알려드린다면 레인보우 앱에 들어가시면 카톡 모양이 보입니다. 그걸 누르면 공유하시겠습니까? 묻는 창이 뜹니다. 그럼 확인 공유하고 싶은 친구는

단톡방 정해서 확인, 네. 또 메시지 남기고 캡처. 끝으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그 캡처 인증샷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바위나리님, 습하지만 강디가 전해주는 뽀송뽀송한 노래 들으며 마트에서 지름신 접신하고 있어요. 네, 각자 다 귀엽게 귀여운 행태가 나오네요. 이 더위에. 귀여운 여인 중에서 로렌우드 폴른 듣고 오겠습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 라뱅로즈가 프렌치 키스에도 나왔군요. 루이 암스트롱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네. 5284님, 강디님, 카톡 친구 여러 명에게 채용 카트 듣자고 보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왔어요. 아, 날 너무 더운데 야식으로 치킨에 맥주 한잔 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너무 위로, 아, 유감입니다. 유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공유 이벤트 계속 힘써주고 계신데, 와, 3906님도 남촌 배드민턴 클럽 총무분이시라고, 또 회원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단톡방에 올렸다고, 정말 정이 많아 항상 다가와 웃음이 넘치는 클럽 그 단톡방이래요. 기대해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5169님도 남편 지인들에게 추천했다고 하시고 청취율 조사 끝까지 응원하는 응원 멘트까지 또 남겨주셨어요. 남편이 최강희 영화 막 듣고 힘냈으면 좋겠다고 하셨네요. 아가와 들으시는 분, 또 영업했다고 번호 왔냐고 확인하시는 분, 네, 어머님께 보낸 분, 가족 단톡방에 보낸 분들 참 많으시네요. 모두 답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더운데 빨리 답장 보내시라고요, 여러분. 공유해 주시고 방송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수박주스 치킨 세트 골고루 나눠드리고요. 시간상 방송에 소개 못한 분들도 챙겨서 수박주스 보내드릴게요. 청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 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콜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서울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1: 대학교.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7: 노무법인 폐
8: 1544-7575.
9: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1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1: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4: 영월이래요.
1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4: 영월이래요.
1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5: 여러분이랑 할 얘기는 많고 시간에는 시간은 짧고 이랬네요. 우리 협찬해 주시는 선물 주시는 분들께도 참 감사한데. 네, 아무튼 오늘 끝곡입니다. 응답하라 1988 드라마 중에서 오혁의 소녀예요. 헤어지기 싫지만 전 또 내일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정부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죠. 대접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대접하라고도 하고요. 세상에 수많은 관계의 법칙들이 있어요. 정답은 없지만 가끔은 이

산에 가득 쌓인 여름 과일들 보면 누가 좋아하는 수박, 누가 좋아하는 복숭아, 아는 이들 얼굴이 막 떠올라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가득 쌓아올린 과일도 생각나는 사람들 얼굴도 다 내 복 같아서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우리도 내가 가진 여름 복 한번 나눠볼까요? 더 많이 주고 싶은 복이 가득한 마음으로요. 이 여름 그 또한 나를 돌봐주는 보양식 아니겠어요?

0: 한석규 이재훈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초복이래요 오늘 여러분.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 뭐 먹을 거냐고 3035님이 또 많은 분들이 뭘 먹어라 뭘 먹어라 제 알아서 먹을게요. 여러분이 왜 제 식단까지 통제를 해요? 전 여러분들 식단을 통제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초복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이제 글은 열심히 쓰셔도 그 사진 잘 안 보시죠? 사실 지금 이제 레인보 어플에 들어가시면은 그 집 모양 해갖고 그 사진방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도 안 보신 것 같아요. 사진 하나를 딱 올려놨어요. 그 사진에 나온 아이를 오늘 초복맞이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꼭 어플 아니더라도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어플 안에 들어가서 벌써 맞추냐? 정말.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숨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발이 쏴 숨실력자 내 실력이 숨실전으로 쏴 숨쏴 실전형 커리큘럼 숨실력자 숨쏴 숨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관절 연골이 걱정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스스로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진주 에브리바디 한스밴드 호기심 8583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저도 이 사진을 찍을 줄 모르고 옷을 입고 왔는데 이 티셔츠에 어울리는 모자를 찾다가 오랜만에 써본 모자였는데 여러분들이 모자에 큰 관심을 보이셔서 지금 파리는 매우 덥답니다. 매우 더워요. 파리 모자를 쓰고 왔는데 원래 핑크를 쓸까 하다가 너무 핑크랑 하늘은 좀 너무 그런가? 그래갖고 파란색으로 썼는데
1: 수박이랑 잘 어울려요.
0: 최미경님. 아, 그랬으면 차라리 초록색을 입었으면은 확실히 초록색 입을걸. 저도 몰랐다니까. 알았으면 밑에 초록색을 입어야 딱 이게 완벽해지는 건데. 여러분 저기 수박 바 먹을 때 초록색부터 먹어요. 빨간색부터 먹어요. 그거 엄청 중요하고 또 초록색 조금이니까 초록색만 나온 아이스크림도 있잖아요. 오늘 제가 사온 통닭 모습이네요. 닭이 됐다고요? 들국화님? 너무 재미가 있네요. 예. 동백땡님,
1: 오와 수박 주스다. 시원하니 맛있겠어요.
0: 예,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계절이 아니면, 근데 지금 계절도 맞는데, 저는 처음 해봤을 때 토마토 주스로 보였거든요. 약간 이제 헷갈릴 수 있었는데 또 맞춰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수박 주스가 아니고요. 그 안에 꿀을 넣었어요. 꿀 수박 주스를 여러분들께 쏘겠습니다. 일단 세 분 드리고 뭐 아까 보니까 뭐 나 혼자라서 수박 사 먹기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수박 주스로라도 살짝 채울 수 있고 여러분들께 꿀 수박 주스 드리도록 할게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저기 노래 아니에요? 카라 노래, 프리티걸? 리센드가 그걸... 어머 세상에 잘 나가니까 이제 뭘 해도 되는구나. 1054님이 신청하신 리센드 프리티걸 레드벨벳 파워업

이클립스 I'll be there. 어? 아이돌 가수인 줄 알았는데 김남길이라니. 진주님. 김남길 씨가 노래에 진짜 진심이더라고요. 막 콘서트 5시간씩 하고 너에게 가고 있어. 근데 가수로 시작하셨어도 잘 되셨지 않았을까. 좋겠다. 연기도 잘 되고 가수는 잘 안 됐죠. 그냥 하는 거죠. 아, 취해서 그냥 연기 더 잘 되기를. 6일 이하나님. 초복이라 부산 진구 어르신 1만 그릇 삼계탕 나눔. 와, 배달 중입니다. 아우,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너무너무 제가 더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거 너무 필요하죠. 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이렇게 힘쓰고 계신 분들 너무 많으신데 감사드리고, 제가 노인이 될 때도 이런 사랑을 저도, 아니야, 나 노인 돼서도 여러분들께 나눌게요. 뭘 얻어 먹으려고 그래. 저는 집행이 직골에도 노래도 하고 DJ도 하면서 끝까지 나누다 갈게요. 제가 저는 꿀 수박 주스를 드릴게요. 즐거울 라인님이 앱으로 정식 회원 가입하고 수영씨 목소리 들어요. 남편과 같이 어머님 병원 진료 갔다가 초복이라 사골칼국수 한 그릇 하러 왔는데 줄이 엄청나요. 아유, 사골칼국수. 아, 그래, 이것도 괜찮다, 그죠? 9328님 엊그제부터 수박수박 노래 부르는 남편이 눈치 없이 수박을 안 사오네요. 뭐 자기가 사서 맛없으면 제가 혼을 낸다나 뭐래나. 근데 사실 수박 맛없는 거 고를까봐 저도 못 사겠는 거는 안 비밀입니다. 근데 요즘 수박 다 맛있던데요? 지금 이제 비 왔잖아요. 이 비 온 이후 순간이 지나고 뭐 얼마 뒤에 출하되는 그런 것들이 약간은 조금 덜 달 순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을 텐데. 즐거울 나이 6121 9328 이 세 분께 꿀수박 주스 드리도록 할게요. 팀 사랑합니다. 9723님 성시경 넌 감동이었어.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4: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신축도
8: 리모델링도
9: 영동하우징.
10: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1: 10년 AS, 44년 노하우,

0: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6: 콜레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광고 전에 임영웅 모래알갱이 1097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7404님의 신청곡 엔믹스 블루 발렌타인 듣고 2부에 올게요.

0: 입실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생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1: 버스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꼽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꼽차, 화장 전에 한 장 쓰다꼽차, 하루 5분 쉽게
4: 쓰다꼽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쓰다꼽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7: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쿨 이 여름 썸머 8579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참 여름에 쿨이라는 그룹이 있는 게 얼마나 우리나라는 복받았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 계절마다 그 계절을 책임지는 좀 가수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가을 겨울엔 이수영이랄까 뭐 이런 식으로 여름엔 쿨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참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참여하신 분들 중에 작가님이 소개하라고 뽑은 것을 그 와중에서도 제가 또 시간 안에 읽으면 꿀수박 주스를 드립니다. 참여만 했는데 다 드릴 순 없고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에는 그런 방송은 아직까지 없어요. 참여만 했다고 모두 뭐 선물을 드리는 방송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작가님이 한 200명 정도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 드릴 수가 있어서 작가님이 뽑아주신 사연을 제가 읽으면 꿀수박 주스를 드려요. 어디로 보내시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자연을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네. 문 닫았어요. 스페이스의 주은 글씨 다크엔젤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코요테 비몽채연 둘이서 아싸 선곡 좋으네. 덕분에 오늘도 신나게 걸어보네요. 무더위를 뚫고 시장에 왔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속이 타고 더워서 속이 타네요. 닭 한 마리 사슈. 2251님. 그러게요. 아유 참. 물가는 계속 오르고 우리의 월급은 한 개도 안 오르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열받으니까 닭 한 마리 삶아 먹고 꿀수박 주스. 꿀수박 아니고 아까도 제가 꿀수박이라고 했는데 홀수박이라고 하시는 분 뭐예요? 아 뭐예요? 꿀수박과 홀수박이 발음이 전혀 다른데다가 그냥 수박 한 통. 이렇게 얘기하지 홀수박이라는 표현 안 쓰는데 그렇게 마구 마음대로 드시면 들으시면 안 돼요. 신랑이 간당간당 서먹서먹한데 아하 뭔 느낌인지 알죠. 싸운 건 아닌데 뭔가 마음이

서로 간에 상하긴 했는데 말을 붙이면 큰 싸움으로 번질까봐 일단은 덮으려고 하는데 덮이지는 않는데 아우 화가 날 것 같고 그렇지만 결혼 23주년 속초 여행 가는 길이에요. 회사 오후 반차 내고 갑니다. 1박 2일 즐거운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당간당 서먹서먹 하긴 한데요. 우린 정말 23년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서먹서먹할까요? 그리고 23년 살았는데 서로를 너무 몰라. 몰라도 너무 몰라. 앞으로의 인생의 영원한 반쪽이 되길 기도합니다. 정말이에요. 3279님, 사랑은 정말 노력이 필요해요. 그 저기 누구 노래야? 박원, 네, 노력, 그 가사 들어보면 뭣도 모르고 처음에 사랑의 노력이라는 게 말이 되니 막 이러길래 아유 장가랑가니까 이딴 얘기하지.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노력해야 된다로 끝이 나서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23년을 사랑해도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꿀수박 주스 함께 드시고 우리 노력하며 가정을 지켜보자고요. BTS의 봄날 2046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우효 민들레 에코 행복한 날을 혁아빠 칠칠님이 결혼 25주년도 가끔 서먹서먹합니다. 아 프라하 짤지부르크에서 지금 보내주셨다고. 에이 안 서먹서먹하구만. 에이 우리 안 볼 때 막 뽀뽀하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뽀뽀해요. 오랜만에. 해외니까 뭐 어때? 응? 뽀뽀하고 그래요. 어디 성문 앞에서 뽀뽀하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뽀뽀를 하고 그래야지 부부가. 2807님 수영님 반가워요. 오후 시간 사무실에서 몰래 듣다가 외근 나와서 볼륨 업 하고 차에서 당당히 듣습니다. 아우 들으시면서 꿀수박도 그냥 꿀떡꿀떡 넘기세요. 4702님이 여성 쇼핑몰에서 근무해요. 어깨 사연 보내면 꿀수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4702님은 꿀수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본인은 의도를 안 했는데 신청곡을 아주 절묘하게 아주 절묘하게 골라주셔가지고 안 뽑을 수가 없었어요. 4702님 내용이 없냐고. 아, 쇼핑몰 근무해요. 어깨 사연 보내면 꿀수박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곡은 2NE1의 내가 절 잘나가 내가 절 잘나가. 예전처럼 잘나가 요즘 잘 안 나가고 계시다면 예, 나가보시고 절이 안 맞으면 교회로 오시고 2NE1 내가 절 잘나가 크레용팝 빠빠빠

Yeah. Faceless.

0: 연간 임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가.

0: 프리미엄의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8: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프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3: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5: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5: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광고 전에 애프터쉐이빙 연계백숙 들었고요. 찬석81님이 퇴사하고 지금 알바로 배달하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못 드셨다 그래서 꿀수박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끝곡 박원의 노력 듣고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무더위가 시작되면 단백질과 따뜻한 국물 음식을 먹어서 기운을 보충하는 식문화가 있는데요. 이때 자주 먹는 음식이 삼계탕이나 장어, 그리고 오리백숙, 추어탕 등이죠. 그런데요, 그 음식들을 과식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알맞게 섭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갈매기 때 여러분께서는 FM팝스를 적당히 듣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과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0: 2026년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핫브레이커 팻 베네타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 팻 베네타는 남편이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래서 팻 베네타의 노래는 전부 다 남편이 곡도 쓰고 기타도 치고 그렇습니다. 릭 스프링필드의 노래도 거의 많이 만들고요. 기타도 함께 치고 그랬었는데 팻 베네타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팻 베네타의 노래들 음악들을 들으면은 기타 톤이 다 비슷합니다. 아주 대단한 기타리스트예요. 유명합니다. 그 이름이 근데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닐 지랄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하도 발음이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발음을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그랬더니 진짜 지랄도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다고요 그냥. 자 오늘 초복입니다. 초복이라서 오늘 뭐 단백질 보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사실 그 예전에 저희들 못 살 때 끼니를 제대로 다 채워서 먹지 못할 때 이제 그 이런 그 초복 중복 말복 때 뭐 보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사실 영양은 충분하죠. 예, 평소에도 많이 잘 좋은 걸 많이 드시니까 이렇게 뭐 특별히 오늘따라 뭐 보양식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초복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 두 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은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레인보우만 있으면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0: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4: 새벽반 김치,
3: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운.

도나스마의 노래 On the Radio 그리고 비지스의 You Should Be Dancing 그리고 클라우디아 베리의 Boogie Woogie Dancing Shoes까지 몇 곡이에요? 네, 세 곡을

0: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1: 자, 한동준의 FM 팝스 듣고 계십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 꼭 받아주셔가지고 022056이랍니다. 2056.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저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한동준의 FM 팝스 들으셨다고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비록 스팸일지라도 받아주셔가지고 청취율 조사 꼭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적 남기기 님이 택시 타고 가는데 한동준 님 목소리 나오네요. 참고로 택시 기사입니다. 아, 이거, 아, 택시 기사님이 택시를 타신 거예요? 아, 레인보우로 새벽부터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러셨지. 아, 무슨 얘기일까 했네. 남영란 씨가, 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초복인데 삼계탕 챙겨서 드세요. 그러셨는데. 저는 저 묵은지 닭도리탕을 먹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녁 때 묵은지가 들어가야 저는 맛있더라고요. 삼계탕 오늘 하여튼 저는 절대 삼계탕 집에 안 갑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삼계탕 초복날 삼계탕 먹으러 부모님 모시고 갔다가 아 죽는 줄 알았어요. 네. 너무 사람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복날은 좀 피하는 편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 정말 끼니를 거르는 그런 상황에서 복날만큼은 좀 영양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영양 과잉이죠. 어떻게 보면은 맛있는 거 평소에도 많이 드시잖아요. 바위나리님이 복날 꼭 삼계탕을 당일 먹어야 되나요? 아, 믿으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대기 줄이 엄청난 남편과 그냥 짜장면 먹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마이클 런스트락의 Paint My Love, 웨스트라이프와 다이안 로스가 함께 부르는 When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0: FM Pops.
1: 내 마음의 보석송.

36년 전 신입경찰로 연말연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4대4 미팅이 잡혔는데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다행히 그때 큰 사건이 마무리되고 비교적 한가해져서 저는 미팅에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간에 맞춰서 약속 장소에 갔더니 상대편은 3명이었고 아직 오지 않은 한 명이 다른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만나기로 한 곳은 종로 1가였는데 종로 2가에도 같은 이름의 카페가 있어서 그녀는 그곳으로 간 것이었죠.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상대편 일행 중 한 명이 그쪽으로 갔지만 만나지 못했고 결국 오지 못한 그 여성은 미팅 자리에 오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자 한 명이 빠져야 하는 상황이 됐죠. 저는 사실 데이트할 시간도 많지 않고 결혼에도 별 관심이 없어서 비상 전화가 왔다는 핑계를 대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달 정도 지나서 설 명절이 됐을 때 그 미팅에서 커플이 된 친구가 전화를 해서 오늘 자기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저와 같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려고 나갔는데 그때 그 미팅 때 나오지 못한 여성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녀를 처음 보는 순간 제 가슴은 설렜지만 사귈 마음까지는 없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명동으로 근무를 나갔는데 갑자기 그녀의 직장이 명동이라는 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직장 주변을 계속 배회하다가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아주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연기를 했고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싫지는 않다는 미소를 보이더라고요. 그 후에는 아주 가끔 만나다가 이렇게 선하고 나의 이상형인 이 여성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마침내 저희는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다고 외치던 제가 친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요. 제 아내가 된 그녀는 몇 년 전에 제가 퇴직할 때까지 경찰관의 아내이자 며느리 그리고 두 아들의 엄마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아내가 있어서 저는 무사히 퇴직할 수 있었고 두 아들은 훌륭하게 성장했죠. 다시 한번 아내에게 깊은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아내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 리오세이어의 When I Need You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도 시흥시 능곡로에서 서형섭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평생을 경찰관으로 재직하시다가 이제 퇴직하신 분입니다. 아, 참 운명은 있는 거죠. 예. 잠실 갈매기님이 옛날에는 종로 3가보다 종로 1, 2가가 더 좋았나 보네요. 아, 젊은이들은 종로 1, 2가죠. 특히 종로 2가 관철동. 하, 만나면은 맨날 종로 서적에서 만나고 그랬었죠. 그 옆에 그저 팬 가게 그 거기 앞에서도 만나고 그랬는데. 스토니님도 인연은 따로 있어요. 9735번으로 사연이 공감이 됩니다. 저도 33년 6개월 군 생활로 전역했는데 제 아내도 세 아들 키우면서 묵묵히 내조해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삼 아내의 고마움을 다시금 느껴보네요. 그러셨어요. 아, 예전에는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그 똑같은 이름의 카페가 같은 동네 두 개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난다랑이라는 카페가 강남역에 두 개 있었고요. 신사동에도 뭐 하여튼 비슷한 이름을 가진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몇 번을 딴 데서 만나가지고 딴 데서 만날 수가 없었던 그 시절. 야, 참 인터넷도 안 되고 어떡합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 추억들이 떠오르네요. 서형섭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여러분의 보석 같은 이야기 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샤데이의 스무스 오퍼레이터, 리사 우노의 프리티 월드.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여러 사업 자의 경리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3: 피부과크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워터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한동준의 FM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팻 분의 노래 Love Letters in the Sand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손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 패드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3: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1: 홈픽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동준의 팬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스티비 원더의 노래 Isn't She Lovely? Isn't She Lovely? 였습니다. Isn't She Lovely? 참 노래. 이쪽 스티비 원더가 딸을 낳고 스티비 원더가 낳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스티비 원더가 딸을 등려를 하고 그 등려한 그 딸을 보면서 만든 노래가 바로 Isn't She Lovely?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랑스럽지 않아요? 하면서 노래한 거죠. 감동이에요. 이 노래는 원래 굉장히 긴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기 울음소리도 나고 그래요. 이 노래는 한 뭐 긴 곡 길게는 한 7분, 8분 정도 될걸요 아마. 굉장히 깁니다. 쌍둥이 마음님이 결혼 17일이 결혼기념일 31주년인데 올해부터 다시 국경일이라 오늘 급 양양으로 가면서 듣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도로가의 한 식당 뷔페에 들렸는데 닭볶음탕이랑 맛있게 먹고 출발했네요. 그러셨습니다. 총각 때부터 한동준님의 팬인 칠랑 덕분에 늘 레인보우와 함께 지루하지 않게 달립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총각 때부터 많이 들으셨군요. 아 고맙습니다. 콩새님은 저는요 21살 때 여자 넷이서 텐트 들고 낙산 해수욕장 가서 지금 신랑 만났어요. 31일이면 32년이 됐네요. 아 결혼기념일보다 우리는 7월 31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러셨습니다. 아유, 뭐 처음 만난 날을 또 기념하고 계시군요. 저희도 7월 3일인데 처음 만난 날이 7월 3일이라는 연주곡을 만들었어요. 저는 뭐 별로 그냥 앨범에 있는 거예요. 그냥 별 노래는 아니고 연주곡이에요. 장필순 씨가 코러스를 했고요. 그렇다고요. 8636번으로 여기는 의류 만드는 회사인데요. 음악이 너무 신나갖고 잠깐 일손 멈추고 마음껏 흔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잘하셨어요. 가끔 흔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이저 다리 계속 앉아서 일하는 거 별로 건강에 좋지가 않아요.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려면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한 시간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한 3, 4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엉덩이도 흔들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자, 한동준의 FM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인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리고요. 문자메시지 샵 9390으로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내 식구 환급금 합쳐

0: 면 8만 원이 넘는데?
1: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느니요. 황금이 무제한
2: 더경기 패스.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6: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8: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Genghis Khan'e Pablo Picasso, Dulles'e Body Language, ABBA'ya Voulez-Vous, Arabesque'e Fly High Little Butterfly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별수국님이 숨겨놓았던 좋은 곡들 다 들려주시는 듯. 평소에도 그냥 계속 그런데. 수현님은 오늘은 박자 맞추느라 발이 쉴 틈이 없네요 그러셨어요. 그러셨네요. 네. 6096번으로 오늘 딸 출근하는 소에 식혜 8병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우리 딸 한 직장에서 지금 3년차 인턴하고 있는데 미용실이라 하루 종일 서 있고 힘든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쯤이면 디자이너가 된다고 하는데 열심히 연습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서현이 화이팅! 그러셨어요. 야, 둘째 서현이 엄마는 늘 사랑한다 해주셨네요. 그 자식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런 거 보면은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응원을 또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미님은 나이트클럽은 6월 6일 빼고 맨날 갔어요. 부모님이 믿고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지금은 얌전히 살림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어렸을 때 조금 놀던 친구들이 오히려 결혼해서 다 참하게 잘 살더라고요. 남자고 여자 다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공부만 그냥 열심히 했던 그 친구들은 나중에 그냥 아우 그냥 하여튼 맨날 술집만 가고 막 아유 요즘에 좀 정신 차렸는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제 친구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로버의 How Can I Tell Her, 수잔 잭스의 Evergreen.

빌리 오션의 러버보이에 이어서 레이 파커 주니어의 Ghostbusters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칸나님이 옛날 생각나요. 나이트클럽에서 거울 보고 춤추던 시절. 꼭 거울 앞에서 춤추시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스피커 앞에서. 와, 그 찢어질 듯이 큰 스피커 앞에서 그냥

열정적으로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출시던 분들 지금 방송 듣고 계시죠? 네. 다 알아요, 제가. 네. 1365번으로 닭 두 마리, 전복 여섯 개, 오가피나무 끓인 물에 찹쌀로 녹두 넣고 백숙 끓여가지고 옆집 앞집 어르신께 인사갑니다. 네. 초복날 날씨가 꾸릿하지만 뜨끈한 백숙으로 행복하게 보내려고요. 그러셨습니다. 뭉게구름님이, 아, 이 방송 없었더라면 어찌할꼬. 그저 감사하고 감사 고맙습니다. 그러셨어요. 아이, 저희들이 감사드리죠. 곰사? 감사드리죠. 아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저희들 격려해 주시고, 아, 이건 진짜 너무 감사하잖아요. 좋은 음악 함께 들으면서. 0711번으로 한동준님 우리 곁에 오래오래 있어주세요. 그러셨습니다. 오래 있으려면 여러분 청취율 조사 전화 꼭 받아주셔가지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한동준의 FM 팝스 들으셨다고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아까 1부 끝곡으로 팻분의 노래 Love Letters in the Sand가 나갔는데 딸이죠, 딸. 데뷔분. 데뷔분의 Baby I'm Yours 준비했습니다. 카펜터즈의 For All We Know까지 두 곡입니다.

0: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디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올품!
8: 한동준의 FM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9: 8323번으로 헌혈하고 집에 가는 버스 탔는데 버스에서 FM팝스가 나오네요. 207번 마을버스 기사님, 센스 있으세요? 그러셨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앤디 윌리엄스의 Free as the Wind, 바비용 주제곡이죠. 보내드리면서 오늘 FM팝스 마칩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핏.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오늘 뜨거운 삼계탕 한 그릇 드시면서 이야 시원하다 하신 분들 많으시죠. 외국인들은 왜 뜨거운 걸 먹고 시원하다고 하냐며 놀리지만, 그리고 놀라지만 이 사실 우리도 어릴 때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요,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데요, 뜨거운 국물에 땀이 쫙 나면서 체온이 내려가서 진짜 시원해지는 거랍니다. 이젠 그 시원함을 알게 된 모든 분들, 오늘도 답답한 일 없이 시원한 오후 보내시죠.

0: 시원한 파도 소리와 함께 했어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 씨가 함께 부른 내일이 찾아오면이었습니다. 나은선 씨가 이거 아재 개그예요 이거? 추어탕 먹으면 추워. 야, 굉장히 일차적인 아재 개그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뭐 씩 한번 웃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명희 씨, 저는요 점심에 전복이랑 인삼 들어간 닭곰탕 한 그릇 뚝딱 해치웠어요. 힘이 마구마구 솟아요. 초복을 맞이해서요 우리 게시판에 청취자 여러분들 맛있는 것들 많이 드셨네요. 냉면도 있었고 도가니탕도 보였었고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이 보입니다. 방송하기 전부터 살짝 배가 고파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뭐 삼계탕 먹었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음악들, 좋은 사연들 나눠보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돼요.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민혜경 씨의 노래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이정희 씨의 그대 생각 두 곡 감상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김명옥 씨가 오늘은 선풍기 바람도 필요치 않을 정도로 시원합니다라는 글을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서울 경기 지방은 조금 기온이 떨어져서 시원한데요. 보니까 남부 지방은 그래도 30도가 넘어요. 좀 덥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운 거죠. 서울 경기 지역이 조금 시원함을 느낄 수 있네요. 안경옥 씨, 어제요 저희 동네 경기도 시흥 951세대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무려 2시간 만에 복구가 됐어요 라고 적어주신 글입니다. 그랬군요. 2시간 동안 정전이면은 꽤 긴 시간이에요. 아무 대비 없이 갑자기 정전이 딱 되면 아 난감하죠. 예전에는 그 초 같은 거 이렇게 집에 많이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정전되면 촛불 켜놓고 곧 나름 그 분위기가 또 있긴 했는데 아무튼 안경호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뭐 복구됐으니까 다행입니다. 네, 가요 속으로의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들 이 소중한

사연들 오늘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 하시죠. 사연 신청곡 샵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방송 마칠 때쯤 오늘 베스트 사연 하나를 결정합니다. 선정되신 분께 가만히 있어봐요. 오늘 초복이니까 뭐 삼계탕 쿠폰 이런 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치킨 쿠폰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선정되신 분께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임숙형 씨 그리고 현진희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정수라 어느 날 문득.

여름아 부탁해 인디고의 노래였습니다. 4039 이현숙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여름 되면 정말 대표적으로 이 노래 많이 청해 주시죠, 여러분. 소향이 부른 바람의 노래는 이권구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제 133번째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이름, 나이,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도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사연을 미리 봤는데 9318번으로 주셨어요. 아주 옛날이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박승화 씨가 기타 치면서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노래를 맞는지 모르겠는데 했던 것 같아요. 날도 더운데 이거 한번 불러줄 수 있나요? 야, 그때 생각나는데요. 이 윤한기 씨의 다 그런 거지인가? 그런 거지 뭔가. 잠시만요. 그게

이런 노래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좀 단초로 바꿔서 했던 이야, 이거를 잠깐만 제가 들려드릴게요.

말말말말말말말말 그. 이런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어떻게 좀 더위가 풀리셨습니까? 예, 다 해드립니다. 이렇게 9318번으로 신청하신 다 그런 거지 뭐 이랬습니다. 예. 0696번 큰 누나가 감자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큰 누나는 돌아가신 엄마를 제일 많이 닮았거든요. 막내 동생을 위해 감자를 보내주시는 큰 누나의 마음이 무척이나 따뜻합니다. 소개를 해드리는 제 가슴도 따뜻해지고 듣는 많은 분들 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동원, 박인수 씨가 함께 부릅니다. 향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경동 나비엔.
12: 올바른 품질하면
13: 올품.
12: 올품하면
13: 올바른 품질.
1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3: 올바른 품질.
1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소방차 통화 중 김도윤 씨가요. 신청하셨고 이 노래 들으니까 그 시절 승마바지가 생각난다고 안윤선 씨가 사연 주셨습니다. 맞아요. 소방차 세 분이 입었던 그 패션 생각납니다. 정태춘, 박은옥 씨가 함께 부른 봉숭아 5284번으로요. 해마다 이맘때면 하는 연례 행사 봉숭아 물들였어요. 사진 보내주셨네요. 손가락 두 개. 손톱에 봉숭아물이 아주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사진 잘 봤어요. 이 봉숭아 하면 왠지 이렇게 추억이 딱 연관이 되네요.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중욱 씨, 어제 비바람에 고추 등 농작물이 쓰러지고 떨어지고 정신이 없었다고요. 이제 좀 복구를 하셨나 봐요. 농장 그늘에서 이제 좀 쉬고 계시다라는 사연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너무 더워지고 비도 너무 오고 이러면 참 걱정이에요.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씨도. 수아진 새벽 아침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9: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언제 들어도 참 좋으네요. 김광석 씨의 서른 즈음에 나길수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어요. 조미정 씨의 사연입니다. 이런 경사가. 저요. 지금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습니다. 갑자기 뭐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승화 씨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아 그거 있잖아요. 4시 진행자 있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아, 그 전화를 받는 그쪽에서 그랬나 봐요. 아, 예, 예. 보리상자요? 이게 뭐야? 유리상자. 보리상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아, 참. 재밌네요. 예. 괜찮습니다. 뭐. 그리고요, 정다영 씨, 5958님도 역시 청취율 전화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소중한 시간 내서 응답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 전화, 청취율 조사 전화 다음 주 월요일까지예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러분 조금 귀찮더라도 이 기간만 공의로 오는 전화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가요 속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타 시원해
5: 왕왕왕
4: 타왕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5: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호섭 씨.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이남일 씨, 김순종 씨, 홍정환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66년생. 40년 전 연희동에서 함께 공부하고 새벽에 신문 배달을 같이 했던 이남일, 김순종, 홍정환입니다. 우리는 연희동과 사당동에서 함께 신문 배달을 하고요.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친해졌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면서 힘든 시간을 잘 지낼 수 있었죠. 이남일은 기타를 잘 쳤고 김순종은 콧수염이 멋있었습니다. 홍정환은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친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40년 전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이 너무 그립네요. 다시 만나길 바라며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사연에 이어서 홍삼 트리오 기도 들려드렸습니다. 40년 전 연희동에서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셨던 이남일 씨, 김순종 씨, 홍정환 씨. 이남일 씨는 고향이 강원도, 김순종 씨는 전라도, 홍정환 씨는 서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혹시 라디오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김호섭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 보내드리고요. 133번째 만남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같이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장현욱 씨의 사연인데, 아버지는 유독 냉면을 좋아하셨습니다. 면 위에 놓인 돼지 수육, 삶은 계란 반쪽, 얼음 동동 떠있는 육수. 이걸 같이 먹었던 아버지. 모든 것이 그립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그러네요. 장현욱 씨의 글에서 막 그리움들이 그냥 묻어납니다. 예, 유열 씨의 노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신청하셨죠.

고속도로 로망스 김장훈 씨, 윤도현 씨, 그리고 김종국, 박효신, 조 PD가 함께 부른 노래였습니다. 1927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마음과 마음 그대 먼 곳에는 이영규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뒷번호 0007번 쓰십니다. 초복은 초복이네요. 벌써 삼계탕집에 다섯 팀이나 모셔다 드렸어요. 부산은 택시기사입니다. 예, 부산에서 택시 지금 운행하시는 우리 기사님께서 가요 속으로 들어와 계시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제가요, 시원한 커피 한잔 하시라고요. 커피 쿠폰 금방 보내드릴게요. 김희수 씨는 오늘 구청 체납실태조사원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며칠을 밤을 새워 면접 예상 문제를 달달달달 외웠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머릿속이 하얘지고요. 버벅거림의 끝판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김희수 씨, 그래서 면접을 좀 시원하게 잘 못 보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아요. 이 긴장을 하면 저도 가사 같은 거 좀 외워보면요. 긴장하고 무대를 하다 보면 막 잊어버려요. 하얗게. 그 마음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커피 한잔 하십시오.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7641번 언니네 밭에 옥수수가 풍년입니다. 비 그친 후 바람 불고 시원합니다. 형부랑 언니랑 밭에서 힐링하고 있어요. 어우, 사진 보내주셨네요. 옥수수 밭의 모습이네요. 야, 바람에 살랑거리는 저 옥수수 수염들, 저 껍질들 그런 모습이 막 떠오릅니다. 김승미 씨 5421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김현숙 초연.

조용필 씨의 노래 허공 694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죠.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3312 뒷번호 쓰시는데요. 신청곡이요. 저는 이 노래 들으면 기분 좋은 겨울이 떠올라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 이 노래 듣고 싶어집니다. 오늘 괜찮나요? 예, 이 노래 가사에 보면 겨울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괜찮죠? 이 노래 부를 때면은 제가 어느 회사 제품 CM송을 부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경쾌하고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윤형주 씨의 고백이라는 노래예요. 자, 이 노래 오늘 3312님의 신청곡 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박인희 씨의 방랑자였습니다. 이 노래는 최미숙 씨가 신청하셨네요. 자, 오늘 베스트 사연 당첨되신 분은요, 옛날 아버지와 함께 드셨던 냉면에 대한 추억을 보내주셨죠. 장현욱 씨 축하드립니다. 치킨 쿠폰 곧 보내드릴 거예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민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려요. 고맙습니다. 신미영 씨 많이 걱정되시겠는데요. 내일 뇌동맥류 수술을 위해서 입원하러 가는 중입니다. 아, 두렵기도 하고 빨리 수술해서 안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예, 수술 정말 잘 되고요. 하루빨리 또 회복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신미영 씨 기운 내시고요. 딱 들어가면 또 잘 끝나 있을 거예요. 예. 자, 가요 속으로 끝곡입니다. 5573번으로 신청하신 스톤즈의 언젠가는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오늘 하루는 인사말이 궁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초복인데 복다림 했어요? 한마디면 되니까. 인사말 연구회 같은 게 있다면 연구 과제로 절기, 세시풍속 빠지면 안 되죠. 이날 하는 한마디가 오늘을 챙기고 살라는 다정한 안부 인사니까요. 이 오래된 인사도 변주는 좀 필요하더라고요. 요즘의 젊은 세대는 이렇게 묻는데요. 그래서 오늘 복날 챌린지 했어요?

0: 7월 15일 수요일 저녁 스케치 첫 곡은 보이존의 워즈였습니다. 복날은 삼계탕 먹는 날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요즘의 2030 세대는요. 복날 챌린지를 한대요. 복날을 건강하고 가볍게 즐기자는 의미로 초복 러닝도 하고요. 복날 걷기 모임도 하고요. 고기 못 먹고 안 먹는 사람들은 초복 샐러드 먹기 같은 것도 한대요. 챌린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복날을 즐기는 문화라고 할까요? 제가 절기 하지 때 하지 세리머니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종의 복날 세리머니 같아요. 복날에 몸보신하라고 푹 달인 고깃국물을 먹는다는 의미에서 복다림인데 뭐 얼음 동동 띄운 보리차 한 잔이어도 좋죠. 더위를 잘 이겨내자는 다정한 안부 인사 한마디면 그게 복다림이고 복날 챌린지 아니겠어요? 복날 챌린지 뭐 하셨는지 캐치님들 좀 알려주세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 워킹 온 선샤인 들으셨고요.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워크 오브 라이프 8887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복날 안 챙겨 먹었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냥 먹었다고 말했어요. 화이트 케이크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복날 챌린지가 필요한 건지도 몰라요. 뭐 대단하게 엄청난 거 뭐 먹고 하지 않아도 그냥 오늘 내가 한 거, 오늘 내가 먹은 거 다 이거 복날 챌린지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소혜님처럼 소혜님이 오랜만에 비 온 뒷산에 땅이 촉촉해서 3킬로 정도 맨발 걷기 했는데 이거 복날 챌린지라고 우겨볼래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9789님은 직원 식당에서 점심 챌린지 마쳤고요. 저녁 챌린지 준비하려고 서둘러 퇴근 중이에요. 라고 주셨거든요. 오늘은 뭐든 다 챌린지예요. 오늘 우리는 다 챌린지 한 거잖아요.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이런 하루를 보냈어요. 복날 챌린지로 초복 블루베리 따기 했어요. 초복 토마토 갈기, 초복 바질 페스토 먹기, 초복 옥수수 찌기 다 복날 챌린지예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저 인증샷도 올렸어요. 인별그램 CBS FM 이브닝에 올려놨어요. 구경 오세요. 그 구경만 하지 마시고 팔로우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아직 팔로우가 1,000명이 안 됐어요. 말도 안 돼요. 캐치님들이 다 인별그램 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냥 가지 마시고 꼭 팔로우도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예, 복날 챌린지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이거 예, 한번 구경하러 오세요. 캐치님들은 뭐 하셨어요? 톡톡 짧은 다섯 줄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안 보내더라도 좋은 노래들 나갈 때 들으면서 오늘 내가 해낸 일들 가족이나 친구한테 톡 보내듯이 한 몇 개만 써보세요. 이 톡들이 모여서 이게 또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정성껏 읽어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Country Lovers, Run and Run. 이 노래는 024님과 함께 들을 거고요. 이어서 비틀즈입니다. Here Comes the Sun.

초코랑 산책하면서 오늘은 데스페라도 듣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어쩜 딱 나오네요. 1823님이 신청하지 않은 노래 이글스의 데스페라도는 5565님께서 신청하셨거든요. 에어서플라이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이상원님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1022님, 오늘 뇌 정밀 진단한 걸로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건강검진 때 뇌혈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만다행, 3년 있다 검진 받으래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인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나왔는지 몰라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8839님, 실내 자전거 나눔도 하고 중고 거래로 새로 하나 사왔어요. 열심히 탔어요. 근데 남편이 재취업한 곳에서 갑자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아왔네요. 우울해하고 화도 내는 남편 위해 저녁 메뉴로 닭볶음탕 준비합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샤키라 쥬 들으셨어요.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Life is a Flower. 1022님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이런 순간이 닥쳐야 비로소 우리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사실 알게 되잖아요. 근데 내일은 아니더라도 이런 사연을 누가 들려줄 때 그때 우리 먼저 깨닫고 감사하기로 하죠. 그리고 8839님 남편의 계약 종료 통보로 하루의 평온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아니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애쓰면서 저녁상을 차려주시는 그 마음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두 분께 대단한 커피 한 잔씩 드립니다. 도로시님 청해주신 노래 준비해요. 마이크 부블레, Save the Last Dance for Me.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6: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 토건.
9: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부 끝곡입니다. 4464님 청해주신 짐 크로치 I got a name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9: 홈픽.
8: 홈픽.
1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2: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루이 암스트롱, 라비앙 호스, 장밋빛 인생 2부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으로 주시면 돼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390으로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인별그램 CBS FM Evening 영어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라고 검색하시면은 금방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인별그램을 보니까 그 초복 챌린지, 복날 챌린지 다들 뭐 다 하셨는데요. 초복 옥수수도 드시고 초복 참외도 드시고 초복 감자, 초복 삼계탕, 초복 갈비탕, 초복 잡초볶이 열심히 다 챙겨서 드셨고요. 초복 열무 비빔밥 먹고 있어요. 초복 햄버거 먹었어요. 초복 수박 주스, 팥빙수 이런 거 다 챙겨 드셨습니다. 그중에 이분께 팡팡 커피 하나 드릴게요. 아내와 장모님 치맥으로 저녁하라고 용돈 보내드렸어요. 제가 너무 기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8: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초복 기념으로 모처럼 청계천 걸어서 집으로 가봅니다. 냇가에 앉아서 발 담그고 담소 나누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저는 혼자 걸어왔는데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저녁 스케치가 있으니까요. 하하하 하시면서 빵빵한 호랭이님이 지금 걷고 계십니다. 그래도 몸에 좋은 것 같은 노래, 막 힘나는 노래 지금 많이 보내드렸거든요. 지금 야근 중이신 분들, 근무 중이신 분들이 저는

여기 방송하면서 조금 더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이 계시구나. 복다림은커녕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보양식 같은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켈리 클락슨의 Stronger. 제목부터 그렇잖아요. 도나 서머의 Hot Stuff, 뜨거운 거. 9193님 청해 주셔서 전해드렸고요. 바블치의 에보니 아이즈는 지리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작년에 정리해고돼서 시간이 많아진 남편과 부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답답했는데 남편에게 시간을 선물해 주자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뚝섬 유원지에 같이 다녀왔어요. 갑작스런 힘겨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꼭 힘내세요. 지금의 힘겨움은 지나가고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라고 플로하트님이 응원의 사연을 또 보내주셨네요. 힘 주셨으니까 저희도 커피 드립니다. 팡팡커피 한 잔 전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저에게 1052님의 사연이 또 힘이 되네요. 저 지난주에 일요일에 점심 뭐 먹을까 하면서 뒹굴뒹굴 하던 중에 귀에 피나도록 들었던 그 전화가 왔지 뭐예요. 저녁 6시에 제가 뭐 듣는다고 했을까요? 아, 이거 굉장히 길더라고요. 질문에 열심히 답하다 보니까 7분 넘게 소요됐습니다. 라고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신 황희진님께서 주셨거든요. 이분은 정말 CBS 음악 FM의 왕 청취자세요. 근데 열심히 왕 청취자 중에도 사연과 신청곡을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열심히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시는 분인데 와, 왕 애청자분이 전화 받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1052님께 팡팡커피 한 잔 전해드리고요. 6166님 즐거운 시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세요. 청해 주신 노래 캔사스의 Dust in the Wind 준비하고요. 스틱스의 Boat on the River는 캔디핑님 신청하셨습니다.

아이에게 온 신경을 다 쏟다가 뒤돌아보니까 내 공간에 내가 없고 내 삶에 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를 찾기 위한 작은 움직임으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러 다닙니다. 지금 4B 연필로 선 긋기 하는데 무념무상 행복하네요. 그럼 마저 선 긋겠습니다 하시고 0031님 총총총 사라지셨는데 아마 노래 두 곡 나가는 사이에 선 집중해서 잘 그으셨을 것 같아요. 로렌 크리스티 The Color of the Night 들으셨고요. 머라이어 캐리의 My All 3857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스웨덴인과 결혼한 제 동생 손희영 한국에서 건강히 출산하고 갓 100일 된 올리비아와 17시간 비행기 타고 스웨덴으로 갑니다. 공항으로 배웅 가는 길인데 해외에서 육아가 처음인 희영 엄마가 된 거 축하하고 건강하기를 6960님께서 주셨어요. 구스타프와 그리고 희영님 그리고 아 얼마나 귀여울까요. 100일 된 올리비아 가는 동안 예, 무탈하게 잘 가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간혹 언니가 주는 사연으로 저는 희영님 모르지만 아는 사이 같아요. 행복을 빕니다. 스웨덴에서 저희 그 저녁 스케치도 시간 되면 들어주세요. 오늘 아침에 10시 30분에 오골계탕 모임에 갔는데요. 인파가 그때부터 줄을 서기 시작해서 엄청 많았습니다. 그 시간에 초복 회식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다라는 게 놀라웠어요. 직장 문화에 무슨 변화가 생긴 건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은퇴자로서는 9636님이 주셨는데 아니 어딘가요? 거기가 어딘가요? 저희 회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10시 반에 회식 네, 이런 거는 네, 아무리 초복이어도 예전에 제가 그 예, 회사 다니기 시작할 때쯤에는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우르르르르 몰려서 초복 때 이제 복다리 마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막 복수박 이런 게 막 예, 복 때마다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거든요. 이 어디 그 혹시 예, 알려주세요. 우리 회사는 그런데 하시는 분 아까 사장님이 오늘 그 치킨 돌리셨어요 하는 사연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거 말고는 예, 이런 회사 풍경은 저 잘 모르겠어서 예, 우리 회사예요 하시는 분

알려주세요. 9328님 청해 주신 펀의 We Are Young 준비하고 있고요. 먼저 해리 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가 풍금새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관절

0: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2: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3: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4: 오늘 끝곡입니다. 에릭 클랩튼 My Father's Eyes, 5412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저녁 스케치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1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괜히 눈치 보일 때 있으시죠? 야근하는 동료 두고 혼자 퇴근해야 할 때? 아니면 휴가 가는데 비 피해 당한 지역을 통과해야만 한 때? 아니면 또 이별의 아픔으로 한숨 쉬고 있는 친구 앞에서 난 그 사람으로 인해 너무 행복할 때 눈치 보이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은 해야겠고 피서도 가야 하고 내 사랑도 지켜야 하고 어쩌면 그게 우리의 정당한 이기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7월의 딱 절반을 건너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어떤 눈치를 보셨든 우리끼리는 유치한 변명도 좋으니까 우리의 행복을 지금부터 태워보시죠.

박여관 퇴근하겠습니다. 눈치 안 보고 퇴근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이었어요. 그 담배 피우는 분들도 주변 눈치 요즘 많이 보이시죠. 그런 거 하면은 뭐 만원 버스든 지하철 안에서든 임산부석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괜히 여기저기 눈치 보는 분들 계시죠. 앉으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어우 다리야 어우 다리야 막 그러면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천생연부님은 그러신다네. 탕수육 하나 남았을 때 이걸 내가 먹어? 아니면 양보해? 그렇게 눈치를 본 적도 있고

0: 뭐 만두도 그렇고 내 앞으로 딱 1인분 시킨 게 아니고 각자 메인 디쉬 하나씩 시켜놓고 뭐 만두라든가 탕수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 시키고서 하나 남았으면 괜히 눈치 보이죠. 아 그래서 우리 오늘은 그러면은 나 이럴 때 눈치 보이더라 그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회식 때 많이 먹는 것 같아서 눈치 보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층간소음 때문에 우리 집에 아이가 있어.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은 예를 들면 제가 10층인데 11층이나 9층 누군가 누르면 괜히 눈치 보이고 주눅 들고 그러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눈치가 보이는지 우리 짧게 얘기 한번 나누면서 이런저런 의견도 나누고 또 쿠폰도 받으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도 함께 적어주시고요. 자, 샵 9390 문자 참여는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에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오늘도 10시까지 함께해요.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5: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원종정님 청해 주신 장연주 Something Special이었습니다. 2148번으로 어디서 많이 듣던 음악 같은데 상당히 귀에 익은데 무슨 노래예요? 아, 이 노래가 2003년에 발표된 곡이에요.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종정님이 마침 청해 주셨어요. Something Special. 그리고 김미자님 4109번으로 청해 주신 전영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렇게 두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제비꽃님 와 체코 프라하에 가 계세요. 해외여행 와서 문자 보내고 싶었었는데 구름도 너무 이쁘고 날씨도 덥지 않고 지금 여기 오후 1시가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저희도 이곳 굉장히 더웠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덜 덥죠. 그렇죠? 우리 바다장님도 비가 온 뒤 같아서 좀 덜 더워요. 맞습니다. 우리 박종은님은 하남시 1003번 버스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이어폰으로 듣는 것보다 라디오로 들으니 좋은데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랬더니 우리 김민수님이 아 저는요 지금 승객들 눈치 보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아, 어제 뉴스에서 버스에서 라디오 트는 거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맞아. 어제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저희 버스기사님들은 라디오가 친구거든요. 졸음 쫓는 데는 최고예요. 그런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나 또 멘트들이 승객님들에겐 거슬르셨나 봐요. 하, 글쎄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이 말도 맞는 얘기 같고 저 말도 맞는 얘기 같고 그래서 참 할 말이 없다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승객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치도 않는 음악을 대중교통 안에서 들어야 하고 내가 듣고 싶지도 않은 조용히 가고 싶은데 뭐 DJ들 떠드는 소리도 들어야 하고 등등 뭐 그런 얘기였겠죠. 근데 기사님들 입장에선 우리 민수님 얘기대로 라디오가 친구고 졸음 쫓는 데는 최고고 그렇다니. 아무튼 두 분 예, 힘내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예, 7122 또 2380번으로 청해 주신 곡 많이들 좋아하는 곡이시죠. 사랑의 듀엣 조진원 홍정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이수정님, 김동진님 청해주신 김현철 연애. 강릉 경포 해변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군요. 제킬리님. 그리고 삥삥이님이 대구 분들은 사연 안 보내시나? 대구는요, 비도 안 오고 또 오다 말다 하고 해서 더워 미미미 미치겠어요.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미미미 치겠어요. 아유, 얼마나 더우면. 같은 하늘 아래 뭔 일이래요. 비 좀 내려주세요. 그렇군요. 오죽하면 대프리카라는 말이 나올 정도겠습니까? 아이고, 매해 여름마다 애 많이 쓰시네요. 또 우리 경자님 그리고 5325번으로 문정선 보리바 청해 주셨는데 이 보리밭이요. 사실은 그 박화목 시 윤용하 곡이잖아요. 원래는 보리밭이 아니라 옛 생각이었어요. 제목은. 근데 이 악보에서 이제 보리밭으로 고쳐 적은 후에 지금까지 노래 제목이 보리밭이 돼버린 거죠. 예, 문정선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또 한정일님 5950번으로 조용필 촛불 그리고 사랑의 뒤에 사랑하는 사람아 내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와, 군의 식당이 저희는 자율배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알아서 퍼먹는 그런 건데 영양사님이 딱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눈치가 보여서 마음껏 양껏 푸질 못해요. 그래서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파요. 아이고 저런 먹는 것 때문에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7290번으로. 아니 영양사님이 계셔서 쳐다보고 계시면 당신이 음식을 맛있게 잘해서 많이 푸는 건데 그게 눈치가 보이는 아 다른 사람들도 먹어야 되니까 그럼 일단 한번 푸고 다음에 또 갖다 퍼서 먹으면 안 될까? 근데 이미 그때는 다 없어졌을까? 아우 좀 많이 좀 해주시지 영양사님들 뭐 나름 사연이 다 있으시겠죠. 아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하세요. 우리님께 차라도 한잔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또 3418번으로는 오래 쉬고 놀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첫 월급을 탔거든요. 동료들한테 한

턱을 내야 할지 어떨지 눈치 보고 있습니다. 한 턱도 만만치가 않아서요. 하긴 요즘 외식비가 워낙 비싸긴 하잖아요. 그러니 그 다른 직원들은 아유 오랜만에 나왔으면서 한 잔 사고 밥이라도 한 끼 사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곤란한 우리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1935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이정선 너를 생각하며.

0: 명주님, 이창현님 청해주신 어우러기 밤에 피는 장미, 또 3382번으로 장하나 고귀한 선물, 이정선 너를 생각하며 1935번으로 청해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때 눈치 보이세요 했는데, 사실 저는 1년에 4번, 그리고 그 4번은 한 번에 한 2주 정도 눈치가 보이는 거죠. 어떤 눈치가 보이냐. 전화를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하는 그런 눈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1052번으로 저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셨어요. 지난 일요일, 때는 지난 일요일 뒹굴뒹굴 하는데 현주님이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했던 청취율 조사. 아니, 저가 사실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했는데 속으로는 하고 싶어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라디오 프로그램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라디오 광고에 대한 것까지 별거별거 다 물어보더라고요. 한 7분 정도 넘게 소요된 것 같아요. 8시에 뭐 듣는다고 했을까요? 탑 시크릿. 고급 정보입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께서 전화를 받으시고는 물론 저한테 서프라이즈 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더 서프라이즈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쁘신데 귀찮지만 하나하나 응해 주시고 또 굳이 행복한 동행을 콕 찍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우, 하나만 얘기하기 곤란해요. 이것저것 다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도 듣고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듣고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도 듣는다고 다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이 듣고 계신 걸 다 얘기해 주시면 저희 CBS 음악 FM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벌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윤복희 여러분 전해드릴게요. 우리 2부도 함께 걸어요.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르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르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0: 홈픽.
9: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0: 홈픽.
9: 홈픽.
1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3: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그러고 보니까 저희 온 에어 불 들어오는 큐사인도 네모고요. 시계도 네모고요. 지금 이 화면 스크린도 네모고요. 그리고 이거 페이더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것도 전부 네모고 다 네모네요. 온통. 원고지도 네모네요. 네모의 꿈 화이트의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제 자신이 좀 이상해요. 뭐 애도 아니고 이런 게 신기할까? 아무튼 노래 한 곡으로 쭉 가사를 듣고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은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서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 네모난 문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고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온통 네모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즐겁고 뭔가 이렇게 동화적인 그런 느낌으로만 살면 좋은데 저 이 사연 듣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오늘 뭐 눈치 보세요? 일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온 가족이 앉아서 밥 먹다가 시어머님이 제일 먼저 드시고는 일어나서 주섬주섬 치우시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시면은 그때부터 눈치가 보이죠. 저는 밥을 다 안 먹었는데 일어나서 설거지를 도와야 되나 어쩌나 하고 아유 어머님 좀 심하셨네 그쵸? 먹는 끝에 얼마나 서럽겠어요. 우리님 제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힘내십시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 전에 오늘도 또 우리 책 받으실 분들 말씀드려야죠. 우리 신지혜 아나운서가 25년 동안 이 안에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하며 영화음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음악을 진행했던 신지혜 아나운서가 이제 작가로 우리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지혜의 드로잉 유럽 기억의 선을 따라 걷다. 이 책을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또 신청하십시오. 머릿말에 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390 50번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또 레인보우 게시판에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오늘도 신청하신 분들 중 두 분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책이라고.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산정.
1: 이젠 랜드가든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6: Good Music Station. CBS FM.

청춘들은 과연 폼생폼사가 맞을까요? 트위스트 김의 맨발의 청춘.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곡. 새롭네요. 4776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곡이었고 구피 다 잘 될 거야. 또 패티 김의 이별 7326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노래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매번 이 곡이 나갈 때마다 그 사연을 소개하기란 참 쉬운 일은 아니네요. 시간은 없고 들려드릴 얘기는 많고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재미삼아님께서 현주님 근데 옆에서 같이 웃는 남자 누구예요? 킥킥대고 웃는 남자? 이 남자요? 야, 이거 보이는 라디오를 해야지 이 남자를 확실히 보여드리는데. 네, 박상완 프로듀서라고요. 예,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이 이번 학기가 바뀌면서 새로 저희 가족이 된 프로듀서입니다. 근데 웃긴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잘 웃어주세요. 그 피드백을 잘 주시니까 방송하는 저도 더 신이 나고 즐겁습니다. 우리님도 즐거우신 거죠? 더 즐거우시라고 모바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웃는 남자는 이 남자인데 왜 우리 재미삼아님이 쿠폰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문지기님 내일 생신이군요. 그래서 아내와 삼남매가 지금 이곳 속초로 오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니 오셨겠네요. 막 주차했다 그러시는 거 보니까 생신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피누님도 아이고 미역국도 못 드셨어요. 제가 축하드릴게요. 자, 두 분께 모바일 쿠폰과 함께 가람과 매 생일 전해드리죠.

정환님, 강환님이 청해 주신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또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황성웅님 6901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또 이유진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은 시작되고 그리고 가람과 뇌 생일 오의천님도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수원인데요. 아파트 경비일 하며 방송 듣고 있습니다. 근데 경비실이 더워요. 그렇겠죠. 아이고. 선풍기 바람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될 텐데. 그래도 오늘은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낮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애쓰시네요. 예. 시간 될 때 차 한 잔 드시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야호님. 오, 닉네임이 좋은데요. 야호. 그래서 모바일 쿠폰을 받으셨습니다. 야호 하고 아까 그 왜 눈치 보는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교수님 사연이 너무 재밌어서 아직도 흡연을 하는데요. 사실 기호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기분 좋게 담배 한 대 피우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입을 막고 최대한 호흡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담배 냄새 싫어하는 분들 눈치가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니까 담배를 태우신 분은 입을 꽉 틀어막고 그리고 숨도 안 쉬죠. 근데 같이 타신 분이 안녕하세요. 그럼 대답은 해야 되는데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속으로 킥킥대고 웃으면서 그러면서 담배 피우고 싶을까 하는데 또 우리 교수님 말대로 기호식품이잖아요. 어쩌겠어요. 아유 참 그래요. 우리 교수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담배 태우시고 나면 그냥 음료 한 잔 드시고 엘베 타세요. 성진님 청해 주신 곡입니다. 박인희 하얀 조가비.

0: 수정님 청해 주신 혜은이 열정 9634번으로도 청해 주셨고요. 안선영님이 모노 난 언제나 또 박인이 하얀 조갑이 이렇게 세 곡의 음악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0760번으로 어이구 큰일 났어요. 9시 반이 라스트 오던데 손님들이 막무가내로 복다림을 해야 한다고 계속 주문하고 계세요. 아, 이 삼계탕 영업을 하시는 식당이시군요. 자영업 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같이 늘 영업이 잘 되면 좋겠어요.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라스토도가 9시인데 9시 반 10시 행복한 통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 주문이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재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사레이 마르세이에서 세탁세제,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하기 하면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5: 우리 별빛나라님이 삼계탕 영업하시는 식당은요.

오늘 특별히 연장 영업하세요. 고객들 위해서요. 라고 하셨네요. 글쎄 말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연장 영업을 해야 될 것 같죠? 이종용 바보처럼 살았군요. 0311번으로 청해 주신 곡 오늘 끝곡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 중에는 뜨거운 차를 마시는 전통을 가진 부족이 있기도 합니다. 뜨거운 땅에서 뜨거운 차를 마신다니 얼핏 이해가 안 가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숨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뜨거운 음료가 우리 몸의 땀샘을 자극해서 땀을 더 많이 흘리게 하고 그렇게 흘린 땀이 증발하면서 몸의 열을 오히려 식혀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과학적인 원리. 그런데요, 머리로는 이런 게 다 이해되는데 그래도 자꾸만 손이 가는 건 얼음 소리가 짤랑짤랑 나는 시원한 음료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아는 것과 마음이 가는 것, 그 사이 어디쯤에 늘 서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7월 15일 수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비주의 Love Love 전해드렸어요. 8887번으로도 청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오늘이 초복이더라고요. 여름을 잘 나기 위한 몸 보양 많이들 하셨나요? 오늘 오프닝에서 뜨거운 걸 마시면 오히려 몸이 시원해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땀을 흠뻑 흘리면 몸의 열기도 함께 빠져나가는 거죠. 과연 우리도 그렇게 사막의 유목민들처럼 같은 방식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을지 이열치열할 수 있을지 고개를 또 갸웃거리게도 됩니다. 꼭 이런 방식이 아닐지라도 이밤 음악이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식혀주기를 바라보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숨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발이 쏴 숨실력자 내 실력이 숨실전으로 쏴 숨쏴 실전형 커리큘럼 송실력자 숨쏴 송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스테롤

0: 베네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더 가사가 재밌게 다가오네요. 푸른 하늘 김미진, 차도치, 변진섭, 피처링 노영심이었습니다. 희망사항까지 들으셨어요.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향하고 있습니다. 차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안도성님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 함께합니다. 시원한 보리차 마시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잘 오셨습니다. 어디 저도 냉면, 아이스커피, 콜라 등등 찬 것만 먹고 배가 한동안 아팠네요. 네, 꼬님. 그러니까요. 건강에는 따뜻한 음료, 따뜻한 물, 차 이런 게 좋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더운 데는 그냥 본능적으로 시원한 음료에 손이 가곤 하죠. 오늘도 잘 오셨어요. 뜨거운 보이차로 복다리 많은 저녁이라고 9383번으로 보내셨고요. 수박을 쪼개어 시원하게 마무리했습니다. 4791님. 초복 맛있는 거 드셨나요? 저녁에 아들이랑 알쌈 쭈꾸미집 가서 맛있게 먹고 호박식혜도 마시고 왔어요. 병인이 오늘 초반부터 굉장한데요. 좀 괴로울 것 같은데요. 계속 소개해드리다 보면. 물맛국수에 전병에 왕만두를 먹었습니다. 삼계탕 대신 조금 다른 건가요? 0702님. 어머, 내가 기분 좋게 건강하게 잘 먹으면 그 메뉴가 최고인 거죠. 삼계탕 먹었으니 5km 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강에서 함께해요. 어우, 이 시간에 시작을 하시는군요. 9152번으로 보내셨고요. 두부제육 드셨다고. 초복엔 제육이죠. 박기우님의 많은 분들이 메뉴를 남겨주셨네요. 신청곡 한 곡 보내드립니다. 5329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주영은 예진, 우리 사랑 이대로.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한여름에 얼음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한겨울 강물이 꽁꽁 얼면 두꺼운 얼음을 잘라다가 지게에 치고 썰매에 실어 나르며 특별한 창고에 저장해뒀던 것. 우리는 그걸 석빙고라고 불렀다. 그렇게 나른 얼음을 차곡차곡 쟁여넣고 집과 왕겨를 덮은 뒤 흙으로 봉하면 한여름이 돼도 그 얼음은 거의 녹지 않고 고맙게도 그 형태를 지켜냈다. 석빙고에 특별한 장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바람이 드나드는 길목과 녹은 물이 빠지는 배수로, 햇빛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각도까지 모든 것들이 뜨거운 여름을 통과해내기 위해 정교하게 계산돼 있었다. 그야말로 꽤나 치밀한 여름나기 전략이었던 것. 그 시절에도 지금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름은 무더운 계절이었을 테니까 여러 가지 궁리 끝에 겨울의 것을 끌어다 놓은 거겠지. 궁하면 어떻게든 해내고야 만다는 사람들의 의지를 그해 겨울 강물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밤의 끝자락에서 부엌 한 구석에 있는 냉장고가 윙윙 돌아간다. 그 옛날 얼음을 구하려고 강으로 나서던 사람들의 오랜 수고를 대신 짊어진 채 그렇게 부지런히 오늘도 우리의 석빙고가 돌아가고 있다.

빛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윤종신이었습니다. 팥빙수.

0: 요즘 새벽마다 깨서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지금은 꿈을 들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아, 조금 늦게 잠이 들면 아침까지 안 깰지 않을까 해서 버티고 계신 걸까요? 아이고. 1277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포지션의 썸머타임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두 곡 티맥스 파라다이스 드라마 꽃보다 남자 OST였죠.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쿨 해변의 여인이었습니다.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지도

0: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대폰.

0: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20대 시절 즐겨 듣던 노래인데 오늘 꿈꿈에서 문득 듣고 싶어집니다. 꿈길 찾지님이 찻집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윤상의 이별의 그늘.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습니다. 오늘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읽고 싶었던 책이 마침 오늘 반납 예정일이기에 산책 삼아 대여하러 도서관에 갔는데요.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 수 없지 아쉬워하며 발걸음을 돌리려던 찰나 그때 딱 반납하러 와주셔서 바통을 이어받듯 제가 대여해 왔습니다. 꿈음과 함께 즐거운 독서 시작 2035번으로 보내주셨네요. 네, 우연이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기가 막힌데요. 뭔가 극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읽으실 책은 더 오래, 여러모로 오래 기억에 남으실 것 같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한동준 사랑의 서약, 서영은 유열이 함께한 사랑의 찬가.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9954번으로 정해주신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었습니다. 드라이기로 머리 말려야 하는데 좋은 음악이 계속 나와서 못하고 있네요. 이 노래까지만 듣고 해야겠어요. 빵빵한 호랭이님. 사연 소개되고 있는데 듣고 계신가요? 얼른 말리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택시 기사인데요. 지난 주말에 100만 년 만에 처음으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통화가 길어지면서 손님이 타시는 바람에 중간에 끊었어요. 허윤희님 방송 꿈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또 100만 년을 기다려요. 전화가 오겠죠? 너무 아쉽다. 아, 다른 게 아니라 올해 저만큼이나 또 기다리신 것 같은데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도 느껴져서 예, 기다려주셔서 그리고 잘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받으신 분들은 두 번, 세 번도 이어서 받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응답률이 좀 높으면 더 받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9110번으로는 택배기사입니다. 오늘도 일의 마무리는 꿈음과 함께 배송하면서 애청하고 있어요. 방송 듣고 있으면 타임머신에 타고 예전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곤 합니다. 그 시절 제 플레이리스트를 듣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평안해요. 네, 보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늦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어폰을 챙겨오지 않아서 꿈음도 못 듣고 가나 했는데 경기도 1300번 버스 안에서 꿈음이 흘러나오네요. 오늘 야근하면서 괜히 뭔가에 마음이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초복인데 점심은 맛있는 거 먹었냐며 보내주신 예쁜 노을 사진에 힘이 나고 웃음이 났네요. 예쁜 노을 사진 꿈음 가족들에게도 보내드리려 보내봅니다. 아, 일단 저만 봐야겠네. 아버님 고맙습니다. 저도 예쁜 노을 사진 보고 네, 힘이 나네요. 오늘도 애쓰셨어요. 9734번

메뉴로는 오늘 초봉인데 가게에서 삼계탕 150마리를 끓이고 판매하고 너무 힘든 하루였는데 음악 들으면서 쉬고 있으니 참 좋습니다. 삼계탕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더운 날에 주방에서 불 앞에서 얼마나 땀나고 힘드셨을까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복날 앞뒤로 며칠 정도는 딱 그날에 가지 않아도 계속 사람들이 많고 붐비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맛집인가 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편하게 쉬고 계시기를 바라봅니다. 노래는 아까 다크 엔젤님이 청해주셨어요. 캔디맨의 노래입니다. 일기.

이선균의 바다여행, 노니님이 정해주셨던 카더가든 로맨틱 선데이,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여은의 이젠 잊기로 해요 였습니다. 이 노래는 7450번으로 정해주셨네요. 이번 주 일요일 큰아들 저녁일입니다. 건강하게 무사히 군생활 잘 마쳐줘서 고맙고 또 고마운 마음. 큰아들은 전역해서 오지만 막둥이는 이제 입대 준비를 해야 해서 또다시 저의 군바라지는 시작이 되겠죠. 한번 해봤으니 두 번째는 쉬우려나 싶지만 군에 아들 보낸 부모 마음은 언제나 애달프다는 걸 아이들은 알고

인절미님 보내주셨어요. 일단 큰아들님 전역 축하합니다. 아직 막내 아드님은 입대한 건 아니죠. 준비하고 있다고요. 아마 알기는 알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마음 깊이 느끼는 건 아마 부모가 되어서야 알게 되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 이런 마음이셨구나 하는 건 그때 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하루도 꿈음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니 공사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요. 내일 PET-CT 검사가 예약되어 있어서 금식하면서 새벽 6시에 알람 맞춰놓고 위로가 되는 좋은 음악 들으며 잠들려 합니다. 덥고 습한 요즘 모두 모두 건강하시길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야 하는데 지금 잠드셨을지 모르겠어요. 내일 검사 잘 받으시고 매일매일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사랑 야부님은 대박사건 4학년 우리 아들 여친이 생겼대요. 티격태격하던 반 친구인데 사귀게 됐다며 지금 두근두근 설렘 최고치 상태예요. 아직까지 잠도 안 자고 있네요. 귀엽다. 4학년, 그래요. 여자친구 생긴 것도 생긴 건데 엄마한테 나 여자친구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고 막 기분 좋고 어떻게 만났고 막 이거를 딸이 아닌데 아들이 이렇게 다 얘기한다는 게 잘 얘기하고 대화를 평소에 많이 하시나 봐요. 축하합니다. 네. 바라보는 부모님 마음도 묘한 기분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6월에 퇴사한 회사 동료들이 번개 모임을 신청해 수다 떨다가 지금 집입니다. 회사에서 먹던 과자도 믹스커피도 집에서 먹으면 그 맛이 안 나는데 오늘 이유를 알았어요.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꿀맛나게 행복한지.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요. 저도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0841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이미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고 또 좋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끌어당기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토토로밈님이 청해 주셨어요. 너드 커넥션의 버전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대만 있다면.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3: 대학교.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4: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 김현우의 노래입니다. 사랑한다는 흔한 말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사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작!

0: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방문하신 한밤의 음반 가게의 역사를 알고 계시나요? 이곳은 지난 2012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가 2014년 아쉽게 폐점을 했었고요. 2017년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조금 더 작은 규모로 다시 문을 열었지만 2020년 또다시 두 번째 폐점을 했습니다. 점원이 가게 운영을 잘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다시 음반 가게 문을 열었는데요. 점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 음반 가게 손님분들이 계시다면 한밤의 음반 가게 잘 듣고 있다고 한 말씀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You don't really care.
1: I do.
0: You the queen.
1: More lotion.
0: Come on, you got plenty.
1: That's good. All right.
0: That's good, right?
2: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2: 그때도 지금도 피엔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추석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인데요. 어떻게 오늘 점심 메뉴는 뜨끈한 삼계탕일까요? 저녁에 가족들 든든히 먹일 생각에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삼계탕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성미가 급한 분들 중엔 어제 이미 드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제 점심 무렵 삼계탕집 앞을 지나는데 와, 어찌나 줄이 길던지요. 올 초복은 더위도 더위지만 밤새 비바람이 어찌나 거세던지요. 또 비 피해는 없으신지 걱정도 됩니다. 그러고 보면 삼복 더위를 든든히 날 가장 큰 힘은 이런저런 보양식보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 따뜻한 안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초복 핑계 삼아 오랜만에 친구에게 안부 전해도 좋고요. 실한 닭다리 하나 뚝 떼어서 제일 고마운 사람 그릇에 얹어줘도 좋겠고요. 저도 이 시간 초록의 쉼표 하나 더해드려 봅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시네마 천국 중에서 노스텔지어 앤 루킹 포 유 들으셨어요. 올해도 역시나 삼복더위 시작부터 쉽지 않았죠? 한편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걱정이었고요. 한편에서는 열대야와 찜통더위로 고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점심에 삼계탕 드시나요? 왜 이런 날은 구내식당에도 삼계탕 메뉴 나온다면서요? 기대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어요. 이왕이면 맛 좋았으면 좋겠다. 그쵸? 생크림님,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 메뉴 삼계탕입니다. 오, 그러네. 맛나게 먹고 올여름 건강하게 보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꼭이요. 또박이님, 저희 어머니도 아침에 삼계탕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아,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삼계탕 참 좋다. 그쵸? 같이 맛나게 드시고, 또 어르신분들은 여름 이겨내는 게 더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잘 돌아봐 가며 여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복 삼계탕은 제가 못 드려도 치킨 세트는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또 이것만으로는 또 아쉬우니까 더우니까 시원한 수박 주스도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은 무얼 준비해 주시면 되냐면요. 초복 맞아서 안부 인사 나누면서 체험 같이 듣자 영화 음악도 공유해 주세요. 공유 방법 이제는 익숙하시죠? 레인보우 앱 켜시면 카톡 모양 보이실 거예요. 그걸 꼭 누르면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친구와 함께 듣겠습니까? 라는 창이 떠요. 다시 확인 버튼. 그러면 우리가 평소 쓰는 카톡 친구 채팅창 나오거든요. 거기서 공유하고 싶은 친구나 단톡방 정해서 나누시면 끝. 채용 같이 듣기. 간단한 초보 안부 인사와 함께 공유하시고 샵 9390으로 인증샷 보내주세요. 방송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초복맞이 치킨 세트, 시원한 수박 주스 골고루 나눠드릴게요.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이것도 선물 받게 되면 그 분들께 보내줘도 엄청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소식 듣고 왔어요 하면 양쪽으로도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그것도 참 좋은 정보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이니까요.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도 보내주세요.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시고요.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앞서 들은 곡은 영화 엘비라 마디간의 아름다우면서도 가슴 시린 마지막을 장식한 곡이죠.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그 하둥이 엄마님 닫지마이 영화에도 나왔던 음악 오늘 같은 날에 함께 듣기 좋을 것 같아서 신청해 봅니다. 네 하셨는데 닫지마이와 마리의 닫지마와리와 마리의 러브테마였다고. 네 검색해보니까 닫지마와리 악인이요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가 제목이네요. 스티브 바라카세 레인보우 브릿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진짜 웃게 만드는데 0850님 사진 그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귀엽네요.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반사적으로 CBS 어플 틀어놓고 하루 시작하는 애청자입니다. 프로그램이 다 너무 좋아서 우열을 가리기 어렵지만 최강님은 오랜 팬이기도 해서 정이 한 움큼 더 가는 듯해요. 오늘은 운동도 잠시 멈추고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혼자 사는 큰딸에게 공유해봅니다. 하면서 캡처 사진 봤는데요. 그 따님 그 이름 있고 네. 뭐 혜원이는 많을 테니까 이름 말할게요. 혜원 오늘 초복인데 점심에 삼계탕 먹나? 엄마도 좋은 음악 들으면서 삼계탕 먹고 싶다. 그리고 밑에 메시지 하나 더. 이거 공유하고 캡처해서 보내주면 닭 준대.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7285님 이분은 다른 분이죠. 딸에게 들으라고 공유합니다. 이쁜 딸 하트가 무려 3개로 저장하셨고요. 아, 어제 톡 보내셨나 봐요. 내일 토종탁 딱 삼계탕 해줄게. 공유까지 해주시고 엄마의 진한 사랑이 느껴지네요. 3183님 우리 아이들은 학교 급식으로 닭다리 삼계탕과 닭죽이 나오더라고요. 남편도 회사 구내식당에서 잘 챙겨 먹겠죠? 그래서 저는 팥빙수를 포장해 왔습니다. 에어컨 약하게 틀고 요거 먹으면서 체험 들으니 이곳이 피서지네요. 부모님께는 따뜻한 안부 전화 드려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참 시원하게 따뜻하네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쁜 토끼님, 저녁 메뉴 삼계탕 준비하고 있어요. 아, 삼계탕 먹고 싶네요. 저야말로. 2648님, 오늘이 초복인 줄 모르고 강된장에 호박잎 쪄놨는데 너무 소소하네요. 최고인데요? 맛있겠다. 네, 아름다운 여인님, 우리 부부는 부산 밀면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강인님과 함께 해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한두 분 더 소개해드릴게요. 3532님은 5자매 방에 공유해 주셨어요. 5자매. 아까 몇 분이지? 그 몇백 분한테 공유하셨다고 하신 분도 계신데 이러다가 친구 끊기는 거 아닐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네, 잘 챙겨가면서 네. 친한 사람께는 메시지도 꼭 얹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랑을 느끼길 하는 마음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네. 나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모두 후보이시고요. 받을 분들은 마지막에 정리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About a Boy 중에서 로버타 플레이의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듣겠습니다.

서리님, 와우, 릴리 슈슈의 모든 것 OST 그 시절로 소환되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그 곡을 미츠키가 다시 불렀더라고요. 애프터 양 중에서 미츠키의 글라이드 들으셨습니다. 도토리님 좋아하시나 봐요. 미츠키라고 외치셨네요. 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트랜스포머 플레어의 베이비 컴백이었습니다. 네, 키무르룽님 아이디가 키무르룽이에요. 저처럼 몸에 좋은 음식 싫어하는 사람은 뭘로 몸보신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 약오르네요. 네, 몸보신 해드리고 싶은데, 와, 저러면 정말 어떻게 하나? 네, 그래도 개 중에 좋은 음식 좀 챙겨 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음식 좀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뭐예요? 두근두근님. 네, 비 잊어. 결혼했어. 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네, 비가 거의 그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7362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시흥에 있는 구내식당입니다. 초복이라 반개탕 점심 준비하며 영화 음악 잘 듣고 있어요. 오시는 손님들마다 노래 좋다며 칭찬 꼭 하시네요 하셨습니다. 네, 채영은 부심 느껴져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주 문화 선물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대작 오디세이 개봉을 앞두고 그 감동을 책으로 먼저 만나보시라고 오디세이아 책 선물 드립니다. 원전의 숨결은 살리면서 읽기 쉽게 번역했어요. 새창출판사가 드리는 오디세이아 모두 20분께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오디세이 본인 성함 주소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또 내가 듣는 라디오도 알리고 선물도 받아가는 공유 이벤트도 함께하고 있죠. 초복이기도 해서 삼복 더위 잘 나시라고 치킨 세트랑 수박 주스랑 드리고 있는데 공유 방법 다시 살짝 빠르게 알려드린다면 레인보우 앱에 들어가시면 카톡 모양이 보입니다. 그걸 누르면 공유하시겠습니까? 묻는 창이 뜹니다. 그럼 확인. 공유하고 싶은 친구나 단톡방 정해서 확인, 네. 또 메시지 남기고 캡처 끝으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그 캡처 인증샷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바위나리님 습하지만 강디가 전해주는 뽀송뽀송한 노래 들으며 마트에서 지름신 접신하고 있어요. 네, 각자 다 귀엽게 귀여운 행태가 나오네요. 이 더위에. 귀여운 여인 중에서 로렌우드 폴른 듣고 오겠습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 라뱅로즈가 프렌치 키스에도 나왔군요. 루이 암스트롱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네. 5284님, 강디님, 카톡 친구 여러 명에게 체온 같이 듣자고 보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왔어요. 아, 날 너무 더운데 야식으로 치킨에 맥주 한잔 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너무 위로, 아, 유감입니다. 유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공유 이벤트 계속 힘써주고 계신데, 와, 3906님도 남촌 배드민턴 클럽 총무분이시라고, 또 회원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단톡방에 올렸다고, 정말 정이 많아 항상 다가와 웃음이 넘치는 클럽 그 단톡방이래요. 기대해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5169님도 남편 지인들에게 추천했다고 하시고 청취율 조사 끝까지 응원하는 응원 멘트까지 또 남겨주셨어요. 남편이 최강희 영화 막 듣고 힘냈으면 좋겠다고 하셨네요. 아가와 들으시는 분, 또 영업했다고 번호 왔냐고 확인하시는 분, 네, 어머님께 보낸 분, 가족 단톡방에 보낸 분들 참 많으시네요. 모두 답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더운데 빨리 답장 보내시라고요, 여러분. 공유해 주시고 방송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수박 주스 치킨 세트 골고루 나눠드리고요. 시간상 방송에 소개 못한 분들도 챙겨서 수박 주스 보내드릴게요. 처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 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애무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여러분이랑 할 얘기는 많고, 네, 시간은 짧고 이랬네요. 우리 협찬해 주시는, 선물 주시는 분들께도 참 감사한데. 네, 아무튼 오늘 끝곡입니다. 응답하라 1988 드라마 중에서 오혁의 소녀예요. 헤어지기 싫지만 전 또 내일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은 하루를 가장 길게 쓸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 시간을 피해 움직이면 생각보다 훨씬 여유롭죠. 이른 아침, 아직 공기가 선선할 때 집을 나서면 하루가 두 배는 길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낮에는 잠시 쉬어가거나 상황에 따라 계절의 뜨거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어집니다.

저녁바람은 낮의 열기를 조금씩 식혀주고 길가에는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늘어나죠. 밤이 되면 여름은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걷는 밤산책은 하루의 끝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여름은 더운 계절이기도 하지만 아침과 저녁 그리고 밤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계절인데요. 어찌 보면 여름은 하루의 모든 조각을 남김없이 누릴 수 있어 참 매력적이지 않나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가운데 개선 행진곡 오라 승리자들이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절마다 선물이 하나씩 있다면 여름은 긴 하루를 선물해주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선선한 공기, 또 늦은 저녁까지 이어진 밝은 하늘. 그래서 여름에는 같은 하루도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여유롭게 느껴질 때가 있죠. 더위 때문에 여름을 피하고만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아침과 저녁은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에도 산책하기 좋고요. 오늘도 여름이 주는 긴 하루를 천천히 아낌없이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연가곡집 디히틀립의 시인의 사랑 가운데 12번째 곡 들었습니다. Am leuchtenden Sommermorgen, 맑게 갠 여름 아침에라는 곡이었고요. 테너 프리츠 분달리히의 노래와 후베르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5776번님인데요. 방송 프로그램 제목이 너무 좋아요. 누가 이 나이에 아름다운 당신에게 하며 멋진 음악을 선물하겠어요. 매일 행복한 아침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럼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제가 매일매일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만 들으시면 아름다운 당신이 되시는 거죠. 자, 이어지는 거군요. 아, 비트리오 몬티의 차르다시 아주 신나는 집시 음악 듣겠습니다. 처음엔 조금 뭔가 멜로디가 좀 우수에 잠긴 또 애환이 있는 듯하지만 또 점점 아주 흥겨운 리듬으로 이어지는 곡이죠.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그레고리 노울즈가 주연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몬티의 차르다시 보내드렸습니다.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그레고리 노울즈가 주연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원경봉 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오랜만에 아름다운 당신에게 출석 체크를 확인해보니 2696이라고 나와있네요. 아마 몇 년 전에 매일 열심히 출석부에 도장 찍은 흔적이죠. 다시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도장 찍으러 3,000원 찍어야겠죠 하셨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오셨군요. 3,000 금방 찍으시겠는데요. 2,696 힘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매일 오세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존 레논을 들을 때마다 바나나를 깐다. 그것도 그냥 까지 않는다. 껍질을 아주 느릿느릿 벗긴다. 속도를 조절하려 애쓴 적은 없고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손이 그 순서를 기억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이매진을 틀어둔 채 바나나를 깠고 그 장면이 유독 또렷하게 남았다. 식탁에 앉아 껍질을 벗기고 있던 자세, 손끝에 걸리던 미묘한 저항,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느린 피아노 소리까지. 그날의 장면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어서 쉽게 흘려보낼 수가 없었다. 그 이후로 비슷한 장면이 몇 번 반복됐다. 노래를 틀고 부엌을 지나가다 말고 바나나가 놓인 곳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일.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우연은 어느 순간부터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유를 붙이기 전에 이미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점심도 아니고 간식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한 오후 4시 10분쯤. 책상 위에는 다 식은 커피가 남아있고 창밖에 비친 하루 중 가장 애매한 각도로 기울어 있다. 별다른 목적 없이 자리를 옮기고 잠시 뒤 손에 바나나가 쥐어진다. 거의 동시에 이매진이 흐른다. 무엇 때문에 존 레논이고 왜 하필 바나나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언제나 중간에서 멈춘다. 어릴 적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존 레논의 얼굴과 아무 말 없이 건네봤던 과일의 촉감이 어디선가 느슨하게 연결되었을 수도 있고, 자취방에서 혼자 먹던 바나나와 벽 너머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겹쳐졌을 수도 있다. 정확한 장면은 떠오르지 않는다. 대신 이 둘이 이미 같은 서랍에 들어있다는 감각만 남아있다. 존 레논의 솔로곡들은 대체로 서두르지 않는다. 이매진도 마찬가지다. 곡이 시작되면 방 안의 공기가 약간 무거워지고 소리와 소리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다. 바나나 껍질을 벗기는 손놀림도 그 틈에 맞춰 움직인다. 보컬이 첫 소절을 지나갈 즈음이면 껍질은 바닥에 내려앉고 나는 한 입을 베어문다. 일부러 맞춘 적은 없지만 대체로 그 지점이 중첩된다. 바나나는 특별한 맛을 가진 과일이 아니다. 지나치게 달지도 않고 씹을수록 새로운 감각이 생기지도 않는다. 존 레논의 목소리도 그렇다. 과장되지 않고 감정을 밀어붙이지 않는다. 그 둘이 겹쳐질 때 괜히 힘주고 있던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게 된다. 살다 보면 이런 장면들이 생긴다. 설명하지 않아도 계속 이어지는 조합들. 반복되다 보니 하나의 형식처럼 굳어버린 순간들. 내게는 존 레논의 음악과 바나나가 그렇다. 하루 종일 바빠 정신이 없었고 노래도 바나나도 없던 날도 많다. 그런 날이면 일을 마친 뒤 집에 돌아와 노래를 틀고 자연스럽게 바나나 쪽으로 손을 뻗는다. 곡은 중간부터 흘러나와도 괜찮다. 바나나가 지나치게 익어도 괜찮다. 그런 건 모두 상관없다. 껍질을 벗기고 몇 입을 먹는 동안 하루가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존 레논의 노래로 이매진 보내드렸습니다. 뭐 팝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이죠. 자,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리테일 전략가이자 저술가 이용준의 책 존 레논을 생각할 때 나는 바나나를 깐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존 레논의 이매진과 바나나 어울리나요? 뭐 그런 것도 같고요. 이 저자 글을 읽으면서 묘하게 또 이렇게 설득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흥미로운 건 저자분도 왜 존 레논과 바나나인지는 모른다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살면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습관을 또 갖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음악과 커피 한 잔, 아니면 어떤 뭐 향기와 풍경, 아니면 어떤 계절과 음식, 이렇게 뭔가 처음에 어떤 의도를 가진 건 아니었는데 어떤 순간이 반복되다가 몸이 먼저 기억하고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는 그런 습관. 그런 작은 의식들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만의 이매진과 바나나 같은 그런 순간이 또 잠시나마 마음을 쉬게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멜라킴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항상 영혼의 질 좋은 양식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 고향을 그리며 텃밭을 가꿔요. 고추, 미나리, 깻잎, 채송화가 한창입니다. 하셨어요. 이야, 어디실까요? 서울 한복판에서 야, 이런 텃밭을 갖고 계시는 것도 참 특별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운데 남몰래 흘리는 눈물 우나 프루티발 라그리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리아의 초상에서 이 오페라를 한번 제대로 깊게 공부를 해서 이 곡이 그냥 슬픈 곡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의 노래 그리고 이블리노 피도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쇼팽의 왈츠 전곡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제 들으셨던 1번 왈츠가 젊은 쇼팽의 우아하고 귀족적인 무도회를 보여줬다면 오늘 만나실 2번 왈츠는 정말 제목 그대로 화려한 왈츠입니다. 여기서 이 브릴리안트는 단순히 빠르고 화려하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피아노의 눈부신 기교와 반짝이는 음색 그리고 또 이 무도회의 화사한 분위기까지 함께 담고 있는 그런 말이죠. 이 곡은 1830년대 파리에서 쇼팽이 가장 큰 명성을 얻기 시작하던 시기에 완성됐습니다. OP34에 3개의 왈츠가 들어있는데요. 정말 이 왈츠를 대표하는 걸작들입니다. 자, 이 곡을 누구의 연주로 들려드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워낙에 유명한 곡이고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오늘은 예프게니 키신의 라이브 음원으로 골라봤습니다. 아주 힘찬 도입부가 인상적인 연주인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쇼팽의 왈츠 전곡 듣기. 오늘은 두 번째 왈츠 A플랫 장조 오프스 34일 화려한 왈츠 왈츠 브릴리언트 보내드렸습니다. 예프게니 키신의 라이브 연주 음원이었습니다. 민트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커피 마시며 음악 듣고 있는데 감동이에요. 음악도 여유롭게 들으면 마음에 힐링이 되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럼요. 음악은 같은 음악을 들어도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또는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한 귀로 듣는 것 또는 완전히 집중해서 경청하는 것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들거든요. 같은 음악을 그래서 여러 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자, 이어지는 곡은요. 영화 라스트라다 길 가운데 젤소미나의 테마 보내드릴게요. 이 곡을 모리스 앙드레의 트럼펫 그리고 프랑스와 로베가 주연하는 스테판 카이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영화 라스트라다 길 가운데 제일소미나의 테마를 모리스 상드레의 트럼펫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는 사라 브라이트만과 호세 카레라스의 듀엣으로 아미고스 파라 샘플의 영원한 친구 보내드립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절레미뇨, 새야새야 파랑새야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옹 망각 보내드렸습니다. 일 가르델리노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7396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목감천 만보 걷기를 햇살 퍼지기 전에 걷고 샤워하고 아침 먹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음악이 흘러 제 방이 고급 레스토랑 안 부럽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또 음악 틀어놓고 식사하시면은 좋죠. 클래식 음악이 아주 여러모로 좋습니다. 분위기 메이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이삭 알베니스의 스페인 모음곡 작문호 47 가운데 세 번째 곡 세비야 보내드릴게요. 밀로시 카라다글리치의 기타 연주로 함께합니다.

알베니스의 스페인 모음곡 오프스 47 가운데 세 번째 곡 세비야를 밀로시 카라다글리치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세종댁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임신한 우리 아들 부부도 방송 들어서 너무 좋아요. 태교로 추천했거든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또 어머니 말씀 잘 듣나 봐요. 사실 태교로 이만한 게 없죠. 네. 건강하게 순산하실 때까지 꼭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육아도 함께 하시면 좋고요. 이어진 곡은 슈베르트의 극부수막 로

시베르트의 극부수 음악 로자문데 가운데 간주곡 3번을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도담맘님이 보내오신 사연인데요. 우리 도담이 교육시키면 서울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력 엄청나게 좋아요. 물고기를 보면서 노는데 2시간 이상 놀아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야, 물고기를 2시간 동안 들여다보는 집중력 정말 대단한데요. 그래요. 그 집중력으로 공부하면 정말 잘하겠어요. 그래도 또 계속 한 군데 보고 있으면 몸도 또 뛰어놀 수 있게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겠네요. 아유, 고생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칼 라이네케의 플루토나타 디장조 운디네 가운데 사막장 안단테 트란킬로 보내드릴게요. 제임스 콜레이의 플루트 그리고 펠린 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칼 라인에케의 플루트 소나타 D장조 운디네 물의 여정 가운데 3악장 안단테 트란퀼로 보내드렸고요.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초이베님 사는데요. 당조 고추를 추천합니다. 당을 조절한다고 해서 당조 고추, 강원대학교에서 연구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연두색이고 달짝한 맛이 납니다. 보내오셨어요. 오,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당조 고추. 당을 조절하는. 그리고 고추는 여러 가지로 정말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방 분해도 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깃집에서 이렇게 풋고추 나오면 꼭 여러 개 먹습니다.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나저나 안 매운 고추 잘 고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못하겠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요거 먹어봐 그러면 진짜 안 매운 고추 잘 고르는 참 아주 특별한 능력이에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이 오겠지 아스프리메라 끼야마스 보내드립니다.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입니다.

아스프리메라 깨야맛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이 오겠지. 메조 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호랑이님 사연인데요. 항상 나는 왜 이리 마음이 공허할까요? 나이 탓일까? 그래도 최고의 선물은 아름다운 당신에게 음악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공허한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만히 앉아 생각하다 보면 공허합니다. 인생이 허무하고요. 그렇지만 또 재미있는 요소들, 행복한 요소들, 또 나를 위로하는 요소들 찾아가면서 사는 게 인생이죠. 음악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좋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공허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산책도 좀 하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음악으로 친구 되어드릴게요. 존 필드의 녹턴 5번 B플랫 장조, 존 오커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아주 따뜻한 음악입니다.

존 필드의 녹턴 5번 B플랫 장조를 존 오코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작곡가도 연주자도 모두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존 필드와 존 오코너. 마당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 사연인데요. 오랜만에 내가 원하는 아침을 보내고 있어요. 토스트 만들고 커피 내리고 과일도 조금.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며 이 아침을 느긋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아침인데요. 토스트 만들고 커피 내리면서 과일도 좀 썰고 예쁜 아침상 차려서 음악과 함께 우아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맛이하는 브렉퍼스트 멋집니다. 그 아침상에 잘 어울리는 음식이 된다. 음악 보내드릴게요. 드볼작의 집시 노래 가운데 네 번째 곡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참 아름다운 멜로디죠.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이 노래하고요.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0: 안토닌 드볼작의 집시의 노래 오프스 55 가운데 네 번째 곡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노래와 제프리 테이트가 주연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2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에 몰토 마에스터조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 준비했습니다. 마르타 아르헤치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그 길을 가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우리 이름이 사라져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CBS 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누가 주를 따라 459장 찬송을 바디메오 중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예수가 거느리시니 수원 시립합창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399장 찬송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이고요. 나의 마음의 근심 구름 연성합창단의 곡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경동교회 성가대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작곡은 내 주님은 살아계셔 제이콥 박의 찬양이고요. 예수 이름 믿으면 윤학원 코럴의 찬양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전야곱님, 선하신 내 주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오즈공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편 림프종 수술 위해 입원에 들어갑니다. 수술을 오늘 받으시는군요.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임하시어 깨끗이 떼어내져서 재발하지 않고 완전히 치유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기도 드릴게요. 완치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름 앞에 메마른 입술로 나아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비천한 자의 탄식에도 귀 기울이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기꺼이 임하신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딸기님께서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는군요. 유아 유치부에서 하게 되는데 맑고 시원한 날씨, 아이들과 교사들, 학부모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주님 만나는 기쁨을 더 깊이 많이 느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1290번 80세 할머니입니다. 얼마 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요? 액수가 적지가 않은데요. 열심히 기도드리지만 마음이 진정이 안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보내셨어요.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주님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해결의 방법, 해결의 길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할게요. 주품쌤님께서는 새벽기도 가기 전에 출첵하시면서 딸의 단백뇨 정밀검사 기다리는 중에 기도 부탁하셨고요. 7203번께서는 출근하면서 늘 듣고 있습니다. 사연들마다 주님 은혜가 강같이 넘침을 늘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곡은 보내드린 지가 오래지 않아서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그레이스님, 극한의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하시면서 시편 8편 또 그리스도의 계절 비바람이 칠 때와 잘 들어요 하고 보내셨는데요. 이 가운데 시편 8편 함께 들을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강중현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스태핑님, 예수 피를 힘입어 청해 주셨는데 신청하신 버전으로는 저희에게 음원이 없고요.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1: 이정호님께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청해 주셨습니다. 백현준 김미경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초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오 놀라운 구세주 조승우가 부른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16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은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모세는 실패자요 도망자로 거칠고 낯선 광야에서 양을 치는 중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과 정의감은 시간이 지나며 굳어졌고 자신을 향한 기대는 스스로도 접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 시간이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같아 보이는 하루를 특별한 날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복판,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미 모세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곁에 두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잊지 않으시고 외면당한 자리, 실패한 기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두 번 부르신다는 것은 간절함이며 친밀함입니다. 부르심은 사명의 시작입니다. 사명은 완벽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불은 타오르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비하고 소멸되지 않으며 오히려 존재를 더욱 밝히 드러내고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임현모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갈보리 싱어즈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어목희님께서 신청하신 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바람님께서 행복합니다. 로그인이 되지 않다가 드디어 다시 출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내주셨나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손녀 손자 사랑님께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세상이 아니라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오직 당신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상랑님, 교회를 다니다 한동안 안 나갔는데 그 후에 수술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며칠 전 침대에서 떨어져 어제 목 수술을 3시간 넘게 받고 밤새 아파 잠도 못 잤습니다. 좋은 찬송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잘 회복되시고 이제 더는 아프지 않으시기를 함께 기도할게요. 정인님께서는 주님 사랑이 충만한 하루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0702번께서 오늘 저희 회사에서 장애인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 삼계탕 봉사가 있습니다. 저는 삼계탕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지만 웃으면서 봉사할게요 하고 보내셨어요. 아, 몸 생각하시면 이 맛있게 드셔야죠. 귀한 봉사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윤성의 찬양을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찬구님께서 신청하신 곡 함께 합니다. 주리의 힘내세요.

왜 어떤 어른은 어린이를 만나면 꼭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고 물을까? 지금 눈앞에 있는 어린이가 아니라 미래의 어른이 될 존재하고만 대화하겠다는 것처럼 차라리 어젯밤에 꾼 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조우리의 이어달리기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꿈이 태어나기도 전 빛나는 눈동자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꽃들도 노아틴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의 곡으로 예수 사랑하심을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으로 오신 남설아 금강초롱님께서 신청하신 곡 함께합니다. 박순복의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주 예수여 은혜를.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박운성님 청하신 교수성가단의 찬양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보내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이명희였습니다. 22시간 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떴다 고양시. 고양시가 문화성지로 떴다. 초대형 콘서트 고양콘과 GTX로 더 가까워진 접근성. 다양한 전시, 축제가 어우러진 트렌드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0: 세계가 찾는 무대 고향콘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고향 특례시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금요일이 제헌절이다 보니까 오늘이 기분으로는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죠.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첫 곡 시작입니다.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Seems the love I've known has always been the most destructive kind. Guess that's why now I feel so old before my time. Yesterday, when I was young, the taste of life was sweet as rain upon my tongue. I teased at life

0: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아.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아.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아.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꽂아.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아.

0: 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1: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올해 첫 매미 소리를 듣고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야, 이렇게 우렁찬 매미 소리는 또 처음이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매미는 그렇게 울었을 텐데 원래 이랬었나? 새롭게 느껴질 때가 있죠. 늘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익히 아는 것도 처음인 듯 감탄하는 마음.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엔 크고 작은 처음과 놀람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남은 여름 동안은 익숙함에 무뎌지지 말고 자주 감탄하며 보내면 좋겠습니다.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 마음껏 마음을 열어주면서요.

0: 제이슨 무라즈 콜비 컬레이의 럭키. 7월 16일 목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탱글님, 주디, 주디스 탱글이 출첵이요. 와, 주디스다. 아, 이제부터 청취자 애칭 주디스로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깔끔이님, 어김없이 7시를 알리는 주디의 방송을 알람으로 일어납니다. 우와, 제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와, 배상진님, 내일 제헌절 공휴일이라 편안하게 듣고 있습니다. 우와, 내일 쉬는 날이다. 이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우와, 시원하게 탄성 지르면서 활기차게 또 여름 아침 함께 시작해볼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8: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0: 2연패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트레인 헤이 소울 시스터 8887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마룬5의 슈가 7870님께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한송이님께서 아 언니 공휴일 싫어요. 일하시나요 공휴일에? 제가 아까 와 공휴일이다 했더니 공휴일 싫다고 투정 부리셨네요. 하긴 뭐 공휴일이라고 다 쉬는 건 아니죠. 연차 쓰고 나흘 쉬는 이런 오렌지와 친구님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공휴일에 일하는 분들도 많죠. 저희 그대와 여는 아침 제작진도 내일 일해요. 생방해요. 우와 신난다. 이렇게 해요 한송이님. 와 공휴일이다 일한다. 한송이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옥마레님 오늘은 목요일 장거리 배송 가는 날입니다. 그 말인 즉슨 오프닝 멘트부터 마감 멘트까지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날이죠. 오늘 하루도 좋은 노래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방송 다 듣는 건 너무 좋은데요. 장거리 운전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차에 한 시간만 앉아 있어도 막 몸이 뒤틀리더라고요. 중간중간 스트레칭 잘 하시면서 쉬엄쉬엄 잘 다녀오세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뿅마레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여기 서울 목동은 지금 날이 좀 갰거든요.
1: 네.
0: 근데 오늘은 날씨가 수도권이랑 남부지방이랑 좀 나뉘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장마철에는 정체전선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마다 날씨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활성화된 정체전선이 남부지방 쪽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호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에서도 장맛비가 점차 확대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늘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 경남에 최대 80, 충청과 경북에 20에서 60, 제주에 5에서 30mm 안팎이 되겠고요. 특히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매우 강하면서도 많은 장맛비가 또다시 쏟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강원 동해안과 영남 제주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포항 37도를 비롯해 대구 35도, 원주와 대전, 광주 30도, 서울은 32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6도가량 더 높겠고요. 당분간 습도 높은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3.7도, 부산 26.5도, 광주 24.8도, 대구 27.3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에밀리아의 빅빅 월드, 미니 리퍼턴의 러빙 유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4586님 출근길에 햇살이 비치네요 하셨는데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부지방에는 꽤 괜찮은 하늘이 펼쳐지고 있어요. 쩌렁수경님도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데 오늘은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비와서 자전거 출근하시던 분들도 자차나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셨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또 자전거 꺼내서 신나게 달리셔도 될 것 같아요.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우산 잘 챙겨주시고요. 싱싱브라더님 성동구 용비교 근처에서 해지고 밤부터 개구리 소리가 많이 들려요. 개구리가 너무 반갑습니다. 요런 거거든요. 오늘이나 뭐 요즘에 나의 아침 혹은 나의 저녁이 평소랑 조금 다르다. 왜 이런 게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 소소한 변화나 발견 이런 거 발견했을 때 우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개구리 소리에 우와 하시는 싱싱브라더님 너무 멋지십니다. 이런 거 많이 보내주세요. 요즘 나의 삶의 사소한 변화 요런 거 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도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7시 28분 지나고 있어요. 제니퍼 로페즈의 브레이브, 스윗박스의 Don't Push Me는 8358님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사소하지만 한 끗 차이로 달라지는 멋이 있어요. 평범한 패션을 돋보이게 하는 포인트 컬러, 포인트 액세서리가 멋쟁이를 결정하죠. 오늘은 귀로 듣는 포인트 같이 만들어 볼까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제이 하울의 Perhaps Love, 사랑인가요?입니다.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와 함께 지금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제이 하울 사랑인가요 였고요. 이어서 특공님께서 사랑을 느끼려면 썸을 먼저 타야 되니까 소유 정기고의 썸 추천합니다 하셔서 상콤하게 코디송 완성했습니다. 0820님은 궁 정말 재밌게 봤는데 덕분에 추억에 잠깐 잠겼다고. 제이 하울의 사랑인가요는 드라마 궁의 OST이기도 했죠. 자, 상큼한 코디송 보내주신 특공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7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의는 아침 7673님 신청하신 곡이에요. 모카의 I Remember.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0: 참 좋은 여행.
11: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셀린 디온의 That's the way it is, 김경숙님과 들으면서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의 아침 1부 마치고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공공연대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이

0: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국 도매 물가의 둔화와 대형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전날 27% 급등했던 SK하이닉스 ADR의 주가는 다시 9%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포모 증후군과 투자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쿠팡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을 통해 최근까지 미국 정부와 의회에 로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주요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자 강경화 주미 대사가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했습니다. 최근 전기산업기사 자격시험과 소방설비기사 시험에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국가 자격시험 시행기관들과 교육부는 대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서울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생채소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생충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5월 이후 확진자가 1,645명 발생했고 141명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서울과 중북부 지방은 구름만 많겠고 충청 이남 지방은 장맛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포항 37도, 전주 30도로 예상됩니다.

0: 메리 스트립, 피어스 브로스넌, 콜린 퍼스,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Our Last Summer. 0747님 신청곡으로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하는 아침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슬기로운 휴직자님, 아니 버스 안에서 라디오를 못 켜게 하는 조례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빵빵한 호랭이님, 저 지금 노원 09번 마을버스 탔는데요. 주디 목소리 들려 출근길 힘나는데요. 문제 없지 않나요? 달곡맘님도 그러니까요. 라디오를 왜요? 많은 분들이 뉴스콕에서 그 라디오 청취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소식 듣고 분노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한 승객분께서 그 안내방송을 못 들으셨대요. 라디오 소리가 너무 커서 버스에서. 그래서 이런 민원을 접수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탔던 버스의 버스 기사님들은 막 안내 방송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라디오를 막 엄청나게 크게 틀진 않으시거든요. 정말 극히 일부 기사님이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현재로선 서울시도 그런 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나만 속상한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들 같이 속상해해 주시니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자,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디오 예상하신 분들 계셨는데 라디오는 아니었고요. 최근 국내 주식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주식 중독이나 손실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를 찾는 환자도 많아지고 있대요. 또 투자 시장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심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남들의 성공이나 유행에서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서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심리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보기를 쉽게 가겠습니다. 1번 파마, 2번 포모. 힌트, 미용실에서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1번 파마, 2번 포모. 남들의 성공이나 유행에서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서 불안한 심리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3: 숭실력자
2: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쏴!
1: 송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2: 서울 사이버 대학교.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6: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퀴즈곡에 이어서 두 곡의 힌트 노래 들으셨어요. M4의 널 위한 멜로디, 모노의 넌 언제나. M4의 포, 모노의 모, 이어서 포모. 오늘의 정답은 2번 포모였습니다. 2705님, 아 이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 심리인가요? 포모입니다. 네, 근데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고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그런 조금 더 강한 심리라고나 할까요? 9114님, 저희 집에도 포모 환자 있습니다. 친구들과 얘기해보니 다들 남편들이 같은 병에 걸려있다고 하네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포모입니다.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 Fear of Missing Out, 유행에 뒤처지는 것에 대한 공포심리,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제 기사 보니까 친구가 주식으로 2억 벌었다는 말을 들으면 전치 4주 정도 수준의 고통을 느낀대요. 정신과 전문의의 인터뷰가 화제가 됐던데, 그쵸. 아 진짜 배 아픈 정도를 좀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아요. 7638님은 저 이거 알아요, 포모. 그러나 요즘은 주식에 물린 나보다 주식 안 한 우리 직원이 정말 부럽답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 코스피가 막 그렇게 마냥 좋지는 않아서 7638님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0077 한박웃음님까지 다섯 분 포모 맞춰주셔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아, 오늘 처음 말했네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십니다. 8시 21분 지나고 있고요. 4090님께서 그 아까 라디오 틀지 말라는 민원 뉴스 들으시고 저도 지금 버스에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퀸의 라디오 가가 청해 주셨어요.

마이클 부블레 홈 9495님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그 전에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의 샬로우 0306님께 전해드렸어요. 마이클 잭슨의 락 위드 유는 0537님 신청곡. 꾸순이님도 딸아이 머리 따주는 중인데 마이클 잭슨 노래 나와서 너무 좋아요. 올리브88님도 라디오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 나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좋아해 주셨네요. 8시 38분 김윤주의 뭐라고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아, 9169님께서 어제 청취율 조사 전화에서 저도 김윤주의 랄이라고 했다가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이라고 했어요. 잘했죠? 잘하셨어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주디스도 실수하니까 뭔가 끈끈하고 좋네요.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제가 실수하니까 게시판이 그냥 아주 북적북적하니 활기를 띠고 다들 너무 신나셨어요. 기다리셨대요. 한 번쯤 할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오늘 한다고 다들 너무 막 신나게 저를 놀리고 계십니다. 나만 혼자 땀 흘렸죠? 가끔씩 해달라고 하셨는데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저의 실수를 기다리지 마시고 청취율 전화 조사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02-2056, 02-3014, 02-77 땡땡 등의 번호로 전화가 갑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몸짱 꿀물님도 전화를 받으셨대요. 난생 처음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는데 질문이 많대요. 네, 꽤 오랜 시간 통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정성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디스 덕분에 청취율이 또 팍팍 오를 수 있다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한 번씩 전화 확인 부탁드려요. 패밀리 오브 더 이어 히어로 4515님 신청곡으로 함께 할게요.

0: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펀 피처링 잔엘몬의 위아영 8012님 신청곡이었어요.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있는 아침 알렉스의 화분 들으면서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9: 홈픽
8: 홈픽
1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2: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레기.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